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박서진의 대박 디스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 해주실 거죠.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아, 10년 동안 직원으로 계시다가 드디어 본인의 가게를 여셨어요.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이 되셨어요. 크, 진짜 그 10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드디어 제대로 정말 그 성실하고 꾸준하시다는 뜻이겠죠 라고 말을 이렇게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이 기간이요. 엄청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는 엄청 그 모자를 만드시는 그 모자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진짜 모자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인데 어디신지 참 궁금하네요. 어떤 모자들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7423님께서 안녕하세요. 응디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은비트를 고정하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손님분들도 너무 재밌다면서 좋아하시네요. 또 이 미용실 전문 라디오 아닙니까?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루할 틈이 없게 하죠. 그죠? 우리들 또 살아가는 이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수다 떨 수 있는 또 그런 느낌. 5357님께서 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구제 옷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원래 고향은 김해인데 남편 따라서 전주로 이사 온 지 12년 차 됐네요. 손님분들 없어서 무료할 때마다 응디가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오, 전주 한옥마을 그 이쁜 곳에서 구제 옷가게를 하시는군요. 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지나서 서울에 와서도 한 24-25살까지 구제옷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부산에서 구제옷이 완전 붐이었어요. 진짜 그 스타일 좋은 언니 오빠들이 싹 다 구제옷 입고 그 옛날 레트로 그 필름 카메라 목에 탁 메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도 막 가가지고 구제옷 이렇게 막 이렇게 구석구석 막 이렇게 디벼가지고 디빈다를 서울말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파헤쳐서 파헤쳐서 구제옷 하나 좋은 거 멋들어지는 거 다 골라 입고 막 그랬었는데 그 구제 냄새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구제 옷가게에 가면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0298님께서 자영업자분들 모두 대박나세요. 맞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진짜 대박나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고요. 응디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1부는 여러분의 사연에 이어서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와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신청곡 배달하는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찾아올게요.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은가은의 전국팔도였습니다.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9289님께서 응디 9월의 시작이네요. 9월 한 달 동안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응디도 반짝이분들도 저도요 라고 해주셨어요. 9월의 시작이에요. 그쵸? 9월 하면 이제 스카프, 낙엽, 뭐 바람 뭐 이런 것들 생각나죠. 갈색, 고동색. 고동색이라고 안 하나 요즘은? 뭐 그런 것들. 하, 진짜 그 낭만이 가득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2628님께서 응디 저는 경주 사는데요. 응디가 배부를 때도 경주에 오고 출산 후에도 경주 와서 공연했잖아요. 임산부가 그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어요. 경주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저 진짜 배 엄청 나왔을 때 경주 가가지고 공연하고 그때 진짜 많이 걸으면 안 됐었는데 경주 거리가 거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 돌아서 공원이랑 거기 시내길을 싹 다 돌았었어요. 너무너무 먹거리도 많고 너무 좋더라고요. 건물들도 싹 다 기와장 그렇게 돼가지고 옛날 그렇죠? 한옥처럼. 아유 아무튼 또 저도 경주분들 너무 만나 뵙고 싶어요. 자 노래 듣고 왔어. 계속해서 반제분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의 오늘 이 밤 그리고 박지연의 사는 게 다.

김정리의 오늘 이 밤, 박지연의 사는 게 다 듣고 왔습니다. 반짝이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022님께서 주말에 아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가 딴짓만 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하길래 혼을 냈더니 딸아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는 엄마랑 왜 결혼했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엄마가 너무 이뻐서 결혼했지? 라고 하니까 다시금 딸이 아빠 엄마 성격은 안 봤죠? 성격은 봤어야지 라고 하네요. 딸아 엄마 다 듣고 있거든. 아니 따님이 똑똑하네요. 에? 아니 자기 혼냈다고 그거 섭섭한 거를 아빠한테 이걸 말함으로 했어. 엄마한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엄마 왜 성격이 그래? 이 말을 아빠한테 대신 말하면서. 이거 내 수법인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 때마다 저기 우리 서은이한테 그러거든요. 아빠, 아빠는 왜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다 그래? 하고 물어봐. 이러면서 아빠는 맨날 배고프지? 이러면서 아, 우리 딸이 똑똑하다. 그죠? 2126님께서 응디 오늘도 열심히 일하면서 2시간 함께 할게요. 매일 만나지만 오늘 유독 반갑네요. 와락와락 이라고 해주셨어요. 이 와락와락이 혹시 저를 안아주시는 건가요? 와락와락입니다. 아, 매일매일 만나지만 유독 또 우리 반절분들도 막 반갑고 오늘 막 사연들도 막 유독 막 재밌고 막 그런 애틋해지는 날이 있어요. 9월이라 그런가?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해주셔야 돼요. 노래 듣고 왔어. 반짝이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의 천상가, 송가인의 붉은 목단꽃.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나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 근데 연락을 너무 자주 해. 좋은 일인데 왜 기운 없는 목소리로 얘기하냐고? 아휴, 다 이유가 있지. 왜냐면 남동생이 돈이 없을 때만 연락하기 때문이야.

바쁜데 누가 전화한 거야? 아, 지금 받기 좀 힘든데. 아, 누군지 확인만 좀 해봐야겠다. 아, 남동생이네. 아, 왜 또 전화를 한 거지?

0: 아, 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 여보세요? 어, 누나 바쁜데 미안. 나 진짜 급한 일 때문에 전화했어. 아, 급한 일? 왜? 무슨 일인데? 누나, 나 진짜 미안한데 나 10만 원만 빌려줘. 아, 아니. 너 5만 원도 괜찮아. 아, 내가 지금 당장 보내야 돼. 근데 나 이번 주 안으로 갚을 수 있어. 진짜 누나 괜찮아? 아, 또야. 동생아, 너는 왜 맨날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나도 들어올 돈이 있거든. 근데 그쪽에서 사정이 생겼다면서 지금 입금을 안 해준 거야. 아, 그래서 그래. 아, 진짜 누나 이번 주 안으로 진짜 꼭 갚을 수 있어.
1: 아, 그래, 알았어. 전화 끊고 보낼게. 5만 원만 보내면 돼?
0: 아니, 그러면은 진짜 혹시 모르니까 10만 원만 보내줘. 아, 누나 진짜 고마워. 나도 진짜 급한 일 있어서. 아, 지금 끊을게. 아, 바로 보내줘야 된다.
1: 아, 그래, 알았어.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알았지?
0: 어, 알았어. 진짜 나 진짜 우리 누나밖에 없다. 누나 고마워.
1: 그래, 알았어. 너도 좋은 하루 보내. 아, 동생아, 근데 너 언제까지 누나한테 이럴 거야? 지금까지 네가 빌려간 돈이 우리 남편의 1년 연봉은 되는 것 같다. 다음 주에 갚겠다고 했지만 너 한 번도 갚은 적 없잖아. 아, 자기야, 내가 돈을 계속 빌려주면 안 되는 건가? 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의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박상철의 안 돼요 였습니다. 오늘은 전명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불문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남동생이 누나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합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 아, 저는 이거 계속 읽으면서 남동생이 그래도 돈을 바로바로 갚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의 1년 연봉은 될 것 같다. 크, 많이 빌렸네요. 근데 뭐 어릴 때는 저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돈을 주기로 해놓고 막 안 주고 어리다고 생각해서 막 만만하게 봐서 그런 건지 하여튼 돈을 약속한 날짜에 막 안 주고 그래서 나도 막 꼬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도 막 저희 언니한테 돈을 엄청 빌렸었거든요. 뭐 제대로 갚은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근데 저는 제 동생은 저한테 돈을 빌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돈 가지고 막 용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그냥 막 돈 안 필요해? 넌 왜 돈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 해? 이러면서 막 제가 막 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 동생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자. 왜냐면 밖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가족인 나한테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우리 동생이 어디 가서 아,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안 갚더라도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1235님께서 저도 친언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거든요. 갚기 전까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남동생분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갚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앞으로는 더 빌려주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는 빌려줄 때 조금 이렇게 아 그래 알았어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이렇게 빌려주는 게 너 저번 돈은 어떻게 갚을 거야? 그러면은 너 저번에 빌린 돈 10만 원이랑 너 이번에 빌리는 돈 10만 원이랑 같이 딱 해서 20만 원 이번 주 안에 딱 보내.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거는 좀 심어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다. 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또 누구한테 돈 빌리고 이런 나쁜 습관이 이제 몸에 배이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리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4028님께서 어쩌면 좋아요. 남동생분이 빌려간 돈이 1년 연봉이 된다고요? 아이고 그럼 계속 이렇게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님도 사정이 어렵다고 해보세요. 어디선가는 빌릴 텐데 참 이게 딜레마네요.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서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일단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너가 조금씩 일해서라도 여유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갚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좀 쌓게 해주시는 게 돈을 빌려주신 누나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예, 남동생도 화이팅! 다 잘 될 거예요.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고요. 자기의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임영웅의 돌아보지 마세요. 하루에 100년의 약속.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게 좋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8: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U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주스를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태현의 고고고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을 앞두고 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다시 안성분기점에서 밀리고요. 더 가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고삼 하이패스 부근 3차로에선 사고가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사고가 있었던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정체고 반대 인천방향으로도 남동에서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쪽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방향 신내나들목 2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서정아의 아니 뭐 듣고 왔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8994님께서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식집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여기 가래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진즉 가서 좀 많이 먹어둘 걸. 너무 아쉬워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곳이 없어지는 기분 저 압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돼지국밥집이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부산 내려가서 갔는데 그 건물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옆에 건물 다 있는데 진짜 이 하나 빠진 것처럼 그 건물만 폭파해서 갖고 사라져 있더라고요. 아, 그거 보면서 진짜 옛날에 많이 먹어둘 걸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에휴. 최경란님께서 얼마 전 친구들 만나서 밤새 이런저런 살아온 얘기들 하다 보니 우리 모두 이 정도면 꽃길이었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빛나는 드로 통보해서 지금 여럿이 듣고 있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요, 진짜 이런 생각 들어요. 마무리 결론은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았다 나름.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잘 산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반지의분들 건강하시고요. 2부도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똑똑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빛나는 초

0: 내티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5: 푹 잤다.
4: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양혜종 님께서요. 응디, 왜 제가 신청하는 노래는 안 들려주시나요? 그래도 저는 응디가 좋습니다. 박PD님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청합니다. 당신께만 들려주시겠어요? 왜 작가님을 빼세요? 작가님 섭섭하게. 아유, 양혜정님. 알죠, 알죠. 우리 반짝이 분들 중에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이름도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근데 또 신청하는 노래는 또 제가 또 빼먹었어요.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1388님께서 응디 며칠 전에 냉장고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비싼 냉동 장어가 딱 있는 거예요. 덕분에 된장 넣고 마늘 잔뜩 넣고 쑥갓이랑 깻잎 넣어서 장어국 끓여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맛난 거 만들어서 드세요. 오늘 이 노래 들으면 딱일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마이진의 세워라 멈춰라 신청할게요. 아, 진짜 좋은 장어 드셨으니까는 조금은 멈추지 않을까요? 건강이. 아유, 된장 넣고 마늘 넣고 그냥 쑥갓이랑 깻잎 싹 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푹 끓이셨군요. 이러면 진짜 제대로 몸보신 할 수 있죠. 잘하셨어요.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손 한번 잡아주이소로 돌아옵니다. 이은아의 당신께만, 그리고 마이진의 세워라 멈춰라.

제가 가끔 한 번씩 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속을 비워주는 게 좋더라고요. 체했는데 또 먹으면 체기가 더해져서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불편한 속도 한 번씩 비워주고, 그리고 걱정 고민으로 힘든 마음도 한 번씩 비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화요일에 딱 맞춰서 돌아왔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이소. 은디와 반짝이 분들께 마음속에 쌓인 걱정과 고민을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실시간 콩과 문자를 통해서 짧은 한 줄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반제분들께서 보내주신 걱정하소연 한번 만나보죠. 3982님께서 안녕하세요, 은가은씨. 저는 52살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일단 일요일 하루만 일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매주 일요일이 다가올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편의점 일이 계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물건도 찾아야 되고 치킨도 튀기고 피자도 구워야 돼요. 정말 정신없어요. 하다 보면 조금씩 늘까요? 응디 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에이, 힘드시죠? 저도 편의점 알바를 꽤 오랫동안 두 번 정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앉아서 띡띡띡 계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물건 맞춰 들어오면 물건 싹 다 정렬해야 되죠. 그리고 날짜 지난 거 있는지 다 확인해서 그거 다 빼놔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짐 날라야 되죠. 그리고 뭐 사람들 거기 전자레인지에 뭐 해먹는다고 막 빨간 거 막 이런 거 막 다 튀겨져 있으면 그거 계속 닦아야죠. 어디 있냐고 물건 찾아달라 그러면 그것도 찾아드려야죠.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또 앞에 그 요리 있죠. 즉석 요리. 이런 거 있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이제 또 힘들죠. 뭐 겨울 되면 호빵 들여놓고 뭐 치킨 같은 것도 구워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럼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금방 요령 생기실 거예요. 아유, 힘내시고요. 0581님께서 저희 형님은 저를 볼 때마다 동서, 애들 공부보다 노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 학원비 안 들어서 좋겠어. 세상엔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아, 근데 나는 애들이 공부를 저렇게 하려고 하니 학원비 대느라 너무 힘들어. 나는 학원비 안 드는 동서가 너무 부럽네. 라고 하는데 이건 뭐죠?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던데. 그리고 아이들이 한창 크고 있는데 형님의 이런 말 진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어요. 응디와 반째분들께서 손 한번 잡아주이소. 형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랑을 할 때 가서 하세요. 무슨 동서한테 왜 그런...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보다 뭐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우리 애가 더 공부 잘하니 뭐 우리 애가 더 예쁘니 키가 더 크니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식 가진 엄마로서 또 우리 애가 더 잘났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 이해는 하는데, 아니 왜 가족끼리 그러냐고요. 가족끼리 서로 응원해주고 좋은 거 있으면 더 알려주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왜 가족이랑 그거를. 그리고 이게 무슨 비꼬는 말투예요? 아.

안 드는 동사가 너무 부럽네. 그럼 학원비 안 들게 그럼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부러우면 보내지 마세요 학원에. 공부 그렇게 잘하면 학원 안 가도 잘하겠네. 나 같으면 진짜 이렇게 한 소리. 아 그렇게 공부 잘하시면 학원비 안 들고 공부 학원비 안 들어도 뭐 공부 잘하겠네요. 제가 그렇게 부러우면 학원비 드리지 마세요. 이러면 또 싸우겠죠. 아이 동서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이러면서 또 그러겠지. 아 진짜 가족끼리 좀 그러지 맙시다. 아 정말. 자 노래 듣고 왔어.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윤태화의 오늘은 트위스트 그리고 홍자의 까딱 없어요.

윤태화의 오늘은 트위스트 그리고 홍자의 까딱 없어요 듣고 왔습니다. 환자분들의 걱정, 고민, 하소연 들어보고요. 따뜻하게 손 잡아드리는 시간이에요. 손 한번 잡아줘 있어. 다음 사연 만나보죠. 파리파로님께서 여기는 용인입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상사분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제 마음의 날씨예요. 그녀가 웃고 있을 때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제 마음의 날씨는 환하게 갭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게 차가운 말투로 얘기할 때는 제 마음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고 흐려집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언젠가 그 여인과 함께 오고 싶고 멋진 노을을 보면 같이 보고 싶어요. 나의 안타까운 사랑은 언제 끝이 날까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고백을 해서 그 여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기 전까지 저는 늘 이렇게 맑았다 흐렸다를 반복하지 않을까요? 응디, 사랑은 어려운 거지만 짝사랑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손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저는 진짜 그 짝사랑하시는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고백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고백을 하면 이게 뭐 싫든 좋든 끝이 나잖아요. 난 저는 그 짝사랑하는 그 마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짝사랑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힘들잖아요. 그 막 심장도 매일매일 두근거리고 혹시나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오진 않을까, 혹시나 이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더 건네주진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 졸이고 하루 종일 그 사람 눈치 보고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은 그냥 정신이 그냥 그쪽한테 뺏겨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 짝사랑했을 때 저를 생각하면 참 제가 예뻤던 것 같아요. 막 예뻐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고 근데 상사분이시구나. 어렵죠. 같은 상사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좀 차가운 말투로 얘기하고 이러면은 먹구름 먹구름 너무 귀여우세요. 어떡할 거예요? 고백하실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요? 그러면 일단은 좀 좋아하는 마음을 좀 내비쳐야 되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또 부담스러워하려나? 어떡해. 그래도 용기 내서 나중에 뭐 회사를 옮기게 되거나 혹시나 그렇게 되면은 용기 내서 고백을 해봐야죠. 상사분도 아직 애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용기 내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분도 마음에 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원래 사람은 상대방이 본인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사연 소개해드린 반제분을 위해서요. 박PD님께서 위로와 응원의 AI송을 만드셨어요. 오늘 참 궁금하네요. 노래가 어떻게 나왔을지. 제목은 그대는 내 마음의 날씨. 맑았다 흐렸다. 사랑은 참 어렵죠. 송. 벌써 9월이라고 이 가을 같은 노래가 나올지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그대는 내 마음의 날씨 맑았다 흐렸다 사랑은 참 어렵죠. 크, 노래가 아주 진합니다. 에, 진짜 그 뭐 어떤 마음이라 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테니 아름답게 간직하고요. 또 용기 내서 말할 수도 있고요. 화이팅 화이팅 짝사랑은 화이팅. 자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미의 짝사랑 이루네의 엉키면 엉킨대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 주현미의 짝사랑 그리고 이루네의 엉키면 엉킨 대로였습니다. 계속해서 손 한번 잡아주셔서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익명을 요청하신 반제분의 사연이에요. 친한 동생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여행을 가면서 저에게 며칠 강아지를 맡긴 적이 있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익숙한 집이 아니어서 그런지 배변을 정해진 곳에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건들을 이로 씹거나 긁어놨죠. 그래도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동생이 일이 바쁘고 야근이 많을 때 다른 여행 일정이 잡혔을 때 등등 여러 이유로 수시로 강아지를 맡기고 있어요. 저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 초인종을 눌러댑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갑자기 말도 없이 데리고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믿을 곳이 저밖에 없다고 사정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친한 동생이 뭐 강아지 봐달라고 하면은 뭐 봐줄 수 있는 거야 봐줄 수 있죠. 근데 무슨 뭐 얘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 다짜고짜 강아지 들이대면서 초인종 누르는 거는 뭐 나는 뭐 맨날 집에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일이 바쁘고 야근이 많고 무슨 여행도 가고 뭐 할 거 다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혼자 있으면 외로운 강아지를 혼자 두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믿을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요즘 호텔 정말 잘 돼 있어요. 강아지 호텔. 강아지 호텔에 24시간 사람도 다 붙어가지고 해주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럴 거면은 키우는 강아지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 정도 돈은 써야지. 그것도 아끼려고 여기 옆에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전화 받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안 된다고 하세요. 나도 뭐 한두 번 봐주는 거야 괜찮았는데 말도 없이 데리고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한두 번은 이렇게 그냥 말없이 넘어가고 뭐 봐줬는데 너도 이렇게 강아지를 키울 거면 너가 그렇게 뭐 일이 많으면은 강아지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지. 뭐 아기를 진짜 안전한 곳으로 다른 데 보내던가 아니면은 호텔에 맡겨. 요즘 호텔도 잘 돼 있다는데 왜 나한테 계속 맡기는 거야. 나는 뭐 어떻게 믿니 너는. 이렇게 좀 세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믿지 마 이러면서 좀 세게 말해야 될 것 같아. 난 진짜 그렇게 무슨 가족같이 생각하고 아끼는 강아지라고 막 그래놓고 여기저기 그냥 아무 때나 맡긴 사람 보면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책임감으로 무슨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키워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지. 데리고 가든가.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여행 갈 때. 강아지 출입 가능한 곳 찾아가지고 그런 성의도 없이 무슨 가족을 키운다고. 참.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김은아님께서 저는 싸고 좋은 물건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넓어져서 이웃 언니들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언니 땡땡마트에서 과일 싸게 파는데 언니네 것도 사다 줄까? 채소도 싱싱하고 좋은데? 하면서 지인들을 챙기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때가 많아요. 물건을 사서 배달까지 해주고 영수증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끔이긴 하지만 언니들이 깜빡 입금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챙기느라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뭐 싸고 좋은 물건 보면은 갑자기 그냥 아유 언니 생각도 나고 친하니까 여기 싸게 팔아 내가 사다 줄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데 그래 싸게 사 하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뭐 돈 보내고 뭐 이런 것도 까먹는데 근데 이거를 좀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언니 입금 안 됐어 이렇게 한마디 그냥 더 하면 되고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그분들도 이렇게 싸게 하는 거 놓쳐도 다 알아서 또 세일하는 데서 잘 알아서 각자 잘 먹고 살 겁니다. 물론 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이 피곤해지니까 그만하세요. 본인 것만 잘 사드시면 됩니다. 자, 손 한번 잡아주셔서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려요. 방송 끝나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지혜의 얄미운 사람, 취혁진의 엎어치나 맺히나.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2: 은간의 비난 토론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남승민의 명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려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반짝이 분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방향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0km 구간 답답하고요.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송산마도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조암 나들목부터 14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이 구간 이용하실 계획이었다면 다른 길로 우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엔 사고가 있고 또 한강대교 부근 하위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모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하던 일도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평소엔 잘하던 것도 정작 판을 깔아주면 못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갑자기 판을 깔아버리는 것처럼 무례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가수한테 노래해봐. 개그맨한테 웃겨봐. 배우한테 연기해봐. 수학자에게 풀어봐. 갑자기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늘 하는 일, 잘하는 일이라 해도 누가 갑자기 자 해봐 이러면 쉽지 않죠.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내 판은 내가 깐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판을 깔아보고 싶으세요? 내가 또 판을 깔아버렸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빅마마의 노래 만나고 왔습니다. 거부.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으로 만나봤어요. 구언지님. 닉네임 이쁘네요. 무슨 판이든 어때요? 도박판만 아니면 되죠. 크크크. 춤판도 좀 그런가? 하시면서 춤판 괜찮은데요. 9월의 멍석 라라랜드가 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하는 일 말고 하고 싶은 일 있으신가요? 그거 한번 궁금해서 받아보고 싶어요. 우리 소영님 오셨습니다. 저는 개판이요. 댕댕이 다섯

0: 그 반다나를 뒤집어 썼는데 이것도 약간 그린 색깔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는 완두콩처럼 보이나 봐. 귀엽게 보이나 본데. 라라 가족들의 다양한 이야기 저 콩디에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저 오래간만에 두 권 썼습니다. 조양숙님. 머리가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보통 우리 친한 사이들끼리는 지금 거지존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머리도 잘 못 만지는데 거울을 보면 이 머리 때문에 제클린한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오늘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두 권을 써버렸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톤업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 렌트카.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10: 라라랜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양우성님 오셨습니다. 누님 안녕하세요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우리 우성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주상님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상님, 저 이번도 잘 부탁드립니다. 백선미님도 오셨습니다. 콩디 오늘은 더 예쁘네요. 아, 그래? 오늘 루즈를 조금 밝은 색깔을 발랐는데, 안 바르던 걸 발랐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고혜경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인용님 어서 오십시오. 콩디 친구가 요즘 꽃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5마리 사왔습니다. 헉, 맛있겠다. 큰아이가 일이 있어 밤늦게 오는데 딸의 몫으로 한 마리를 남겨놔야 할지 두 마리를 남겨놔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 같으면 두 마리 남겨놓을 것 같아요. 딸들은 소중하잖아.

김미영님이 보내주셨어요. 하고 싶은 건 떡집 가서 가래떡 사다가 꿀에 찍어 먹고 싶은데 꿀도 없고 떡집도 근처에 없고 그냥 그렇다고요. 전혜라님, 주위에 떡집도 없고 꿀을 살 곳도 없어요? 그랬어. 그래서 둘 다 포기하고 싶었어. 우리 전혜라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혜라님은 가래떡 금방 뽑은 따끈따끈한 가래떡 꿀에 찍어 드시는구나. 저는 간장파거든요. 저희 예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이 가래떡 간장파냐 꿀파냐 뭐 설탕파냐 그랬을 때 된장도 나오고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된장 양념장 찍어서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오늘 간만에 뭐 좀 특이한 거 찍어 드시는 분 계시면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눈에 띄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님, 어디에 비가 와요? 비 많이 와요. 분당도 밤새 비가 내렸고 강남에도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니 여의도에 오니까 조금 그쳤어요. 대구는 햇빛이 쨍쨍하다고 더워 죽을 것 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더워 죽을 것 같아. 문매령님 오셨습니다. 이번 언니의 출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라라랜드와 함께합니다. 9월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문매령님 오늘 9월 1일 첫날인데 스타트 잘 끊으셨습니까? 잘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채원님, 언니 저 금요일 워크숍 가는데 가기 싫으네요. 왜 가기 싫어? 회사 취직하고 처음 가보는 건데 장기 자랑도 해야 되고 멍석 깔아줄까 봐 그게 걱정돼. 언니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명석이랜다. 멍석 깔아주기 전에 뭐든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싫어. 가서 거절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냥 관람할게요. 박수 많이 칠게요. 이러면 되죠. 그래도 회사 취직하고 처음 가보는 워크숍이라고 하셨는데 이왕 갈 거잖아요. 채원님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길 잘했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옥정아님, 콩디 오늘 콩이랑 의상이 같네요. 이뻐요 하시면서 그렇네. 여기 콩이랑 저 콩이랑 여기 블랙콩이랑 똑같네 오늘. 그리고 콩디 언니 유치원 아들 독감이라 병원 입원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컨디션 좋아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8240님도 보내주셨어요. 김에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뭐를? 가래떡 맛있어. 이 가래떡 김에 말아갖고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다니까. 이런 분 계시는구나. 저도 김에 말아 먹거든요. 건강 김 몇 장이라고 그러더라? 몇 장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저 일어나면 코앞에다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가래떡 있으면 이렇게 싸서 말아서 먹고 그러는데 4932님 보내주셨습니다. 제주 고박사도 왔습니다. 우리 제주 고박사님 오셨습니까? 고성석 박사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오늘 라라랜드 함께 하시면서 좀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거의 10개월 동안 쉬다 오늘 첫 알바를 다녀왔습니다. 쌈밥집인데 양 배추쌈 동글동글하게 싸는 게 은근 힘들었네요.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첫날 첫 알바였는데 첫날부터 조금 강행군이었었나 봐요. 3596님 보내주셨어요. 이분들 중에서 3596님 우리 제주 고박사님 제가 커피 한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32님 김에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구언진님에게도 제가 처음에 또 소개해드렸었죠.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바지락 칼국수 먹었대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배가 아파서 약국 가서 약사 드셨대요. 누님이 빨리 나으라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양우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팠어. 어여 나으시기 바랍니다. 콩디 임플란트 시술하고 있는데 오늘 임플란트 시술하고 있는데 오늘 수술하고 왔어요? 여튼 마무리 오늘 수술하고 왔어요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일단 문자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입에 솜을 물고 5시까지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지만 참고 있어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정은 길어도 과정은 아팠을지 몰라요. 아프셨겠죠? 괴로웠겠죠? 네, 수술했으면 잘하셨습니다. 후련하게. 김경미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피플크루의 너에게 준비했어요. 이 노래 듣고요. 라라벨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올게요.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다양한 생각을 주고받는 동안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라벨 오늘 주제는 대놓고 하는 장기자랑 타임. 얼마 전에 6810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큰딸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전 골든벨도 올렸었고요. 최우수 글짓기? 그리고 전 과목 올 A상, 독후감상문, 전국 편지쓰기 대회, 표창장, 임명장, 장학금, 정말 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학원도 안 다니고 스스로 공부해서 서울대에 간 기특한 딸입니다. 외교관이나 법조인이 꿈이라는 제 딸 응원합니다. 아니 이런 딸을 그렇게 꽁꽁 숨겨두셨어요? 어떻게 자랑 안 하고 베기셨어요? 상장 넣어둘 파일이 별도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이란 상은 다 쓸어오나 봐요.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얘기는 하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렇다고 내가 먼저 꺼내자니 갑자기 쟤는 왜 지저랑이야 할까봐 또 눈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세요? 뭐 우리 아들이 월급을 받았다고 계좌로 얼마를 싸줬다 0이 몇 개 붙었다 이런 것도 자랑일 수 있고요. 그리고 20몇 년째 바지 사이즈, 허리 사이즈, 몸무게가 동결이다. 이런 것도 아주 굉장한 자기관리니까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랑도 좋고 대출 다 갚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 피부 내가 봐도 너무 윤기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큰 자랑도 좋고 남들이 들으면 그게 자랑이야?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 금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십시오.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인맥 자랑, 내 자랑까지 오늘만큼은 팔불출 아닙니다. 브라보예요. 자랑타임 멍서 깔아드리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라라벨 선물로는요. 햄버거 세트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우리 가족들의 문자 메시지 자랑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블랙콩이 노래합니다. 분홍 주문서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유 씨의 노래 분홍신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와, 사연들이요. 어머.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숨겨두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랑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겸손 금지 전 좋은 것 같아요. 장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선님. 저희 딸이 중학교 재학 중인데요. 수학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상장을 받았다고 하니 자랑하고 싶네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팔불출 엄마인가 봐요. 아우, 가끔 겸손 금지입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얼마나 어머님이 좋으셨겠어. 이미선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최성우님? 이거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이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금까지 있어주어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에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 말하는 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보다 먼저 생각이 났다고. 내가 가족을 앞질렀어. 우리 최성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006님, 저는 50대 후반인데도 숱도 많고 흰머리도 없어요. 유전이긴 한데 이것도 자랑이죠? 하셨습니다. 8006님. 아, 또 가만히 있자니 또 안 할 수가 없네. 저희 엄마가 흰머리가 60대에 나셨거든요. 정말 까매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 뭐 마흔 초반 되는 그런 후배들도 그렇고 30대 후반 친구들도 이 새치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여기 옆부분에 막 흰머리가 우후죽순 막 나타난다고 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 흰머리가 정말 막 찾아서 한 개? 두 개? 이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늘 아, 유전이긴 한데 참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8006님도 오, 숱도 많고 흰머리도 없다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뻔뻔스럽게. 저희 조카가 이번에 받아쓰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조카가 이번에 받아쓰기를

100점 맞았어요. 서울대를 보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하시면서 김하정이 아주 귀여운 그런 자기 자랑을 조카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받아쓰기 100점. 저의 경험을 봤을 때 받아쓰기 100점 맞은 적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서울대는 저기 멀리 있었네요. 우리 김하정님. 근데 우리 조카는 할 수 있죠. 나랑 다르니까. 배소아님, 우리 중딩 아들 이번 2학기에 반장 됐습니다. 오, 반장 됐어. 소리 질러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항상 너의 앞길을 응원해. 고맙고 사랑해 하면서 배소아 어머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드님 반장 됐어. 축하드립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차를 사주셨대요. 와, 멋지다.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쿨해서 너무 좋아요. 7258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며느리가 아주 근사하십니다. 우상희님은 저는 요리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등 뒤에서 보면서 익힌 덕분이랄까요? 또한 손맛도 있어서 더 맛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반찬 가게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상희님. 어머님도 손재주가 좋으시고 우리 우상희님도 어머님을 꼭 닮으셨나 봐요. 만약 반찬 가게 오픈하시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원호님도 문자 보내주셨고 빛난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40대지만 내 피부는 20대같이 매끈 탱탱합니다. 비결은 1일 1팩하고 물 진짜 많이 마시고 있어요. 모두 해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 섭취하고 그리고 1일 1팩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죠. 그래도 이 피부도 타고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치아 건강도 마찬가지고 눈도 그런 것 같고 며느리가 임영웅 씨 티켓 사주어서 여러 번 공연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 자랑할 만하죠? 우리 며느리 최고 하시면서 오늘 며느리 자랑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리고 5006님 사연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택시 운행 중에 알게 된 이번에 라라랜드 잘 듣고 있는데 운행 중이다 보니 문자를 보내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잠시 운행을 멈추고 산 위에 전망대에서 잠시 마음을 다스려봅니다. 아, 스트레스 받으셔서 산 위에 전망대 가셨어. 5006님 잘하셨네요. 자랑 하나 하시라 하니 굳이 하나 하자면 우리 아들은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매달 용돈을 저에게 월급처럼 보내줍니다. 아니 어머니 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와, 아드님이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매달 용돈을 저에게 월급처럼 보내준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모아놓은 금액이 천 단위가 넘네요. 자랑하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잘하셨습니다. 오, 기분 좋은 생각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언제 받았나 싶으시죠?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아들 두셨네요. 5006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박재범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자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박재범 씨의 좋아 듣겠습니다.

박재범 씨의 좋아였습니다. 행복이 날아오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뽀니님이 자랑을 하라고 해서 자랑을 합니다. 저는 두 딸을 둔 50대 엄마입니다. 진짜 어디 자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속 시원하게 우리 딸들 자랑을 해보렵니다. 아주 따님들이 훌륭하십니다. 큰딸은 승무원이시고 12월에 신부가 되신대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둘째는 육사 장교에 합격했습니다. 어우, 난리가 났습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진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행복이 날아오다님 참여해 주셨고 우정현님 60이 다 된 나이에 재과 기능사 원패스로 취득했습니다. 오, 훌륭하시다. 이거 가슴에 담아두고 계시면 안 돼. 자랑하셔야지. 잘하셨어요. 그리고 PHS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저의 자랑을 하겠습니다. 히히히. 부끄러우신가 봐. 평범한 회사 다니면서 아들, 딸, 사춘기 둘, 남매까지 돌보며 운동은 꾸준히 하고 저는 4개월 동안 식단 조절해서 드디어 저의 버킷리스트이자 바디 프로필 찍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1인 면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고자 하는 목표 도달하셨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네요. PHS님도 문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이보님 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자를 보냅니다. 0283님 저는 30년째 몸무게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보통 노력 아니에요. 자랑이죠. 그럼요. 자랑이죠. 44에서 45 늘 똑같습니다. 엄청 날씬하시다. 키는 좀 작답니다. 이보님 너무 팬이에요.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자기관리에 멋지게 변화 없이 쭉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밀고 나가요. 그쵸? 좋잖아. 건강하고. 이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80점으로 1급을 땄습니다. 어우 힘드셨을 텐데 잘하셨네요. 딱 턱걸이 크크크. 아이고 입간지러 하시면서 8367님 보내주셨어요. 민디님, 저는 소처럼 일해서 부모님 아파트 대출금 제가 다 갚아드렸습니다. 멋지다. 멋져. 지금은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겨서 집값이 껑충 뛰어올라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아우 뭐 그냥 잔치를 해도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민디님. 여기에서 보아의 온리원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 몇 분 더 소개를 해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이번에 라라랜드 8377이 콩디 이날을 기다렸나봐요. 칭찬받고 싶어요. 평소 알뜰하게 아껴 쓰고 허튼데 돈 안 쓰고 모은 돈으로 드디어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겨갑니다. 아우, 알뜰하시다. 참 착하시네요. 꿈에 그리던 일을 이뤄서 너무 행복합니다. 10월에 이사 가는데 벌써 내 방을 꾸밀 생각에 신이 나요 하셨습니다. 신 나시겠습니다. 그리고 3777님, 번호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3777님, 저 로또 당첨됐어요. 무려 30억이요. 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해놔서 이제 시작하려고요. 이런 자랑 꼭 하고 싶어요. 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자랑 은근히 꺼내보는 것도 자존감 높여주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분들의 문자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블랙홍디, 제 자랑이 단연 1등 아닐까요? 와이프가 한 달 용돈 10% 인상해 주었답니다. 오, 소리 질러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0% 용돈이 인상되셨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9063님,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벨에 소개된 분들 중에 5006님, 최성우님, 심원호님, 우상희님, 행복이 날아오다님, PHS님, 요분들에게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1부 끝곡은요, 김진표 씨의 흐르는 강물처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대전 남부고속도로 산내 방향으로 안양터널 부근 2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 송산마도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조암나들목 이전부터 14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다른 길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10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요.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팔고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광명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가사가 다 생각나네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오늘 나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심현옥님 읽어주지도 않으면서 매번 문자 보내라고 하고 언니 미워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미워. 밉겠지. 소개가 맨날 안 되니까 얼마나 밉겠어. 우리 현옥님 마음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좋잖아요.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 박계영님이 또 보내주셨고 우리 애경님도 오랜만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들어서 좋으셨나 봐요. 김설이님, 우리 가족이 다 좋아하는 콩디와 라라랜드 아이 하원과 겹쳐서 뒤늦게 출석합니다. 뒤늦게 오셨어. 우리 김설이님 오늘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살고 계셨어.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때 맞춰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포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다고요. 주말 농장에서 수확한 애호박이랑 부추, 청양고추로 퇴근 후에 애호박전에 막걸리 먹자고 신랑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 퇴근해서 먹고 싶네요. 1276님 보내주셨어요. 막걸리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탁 넣은 애호박 부추 맛있겠다. 그리고 언니 오늘 비가 너무 와서 저녁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치킨 오랜만에 시켜 먹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배달 잘 안 시키는데 따끈하니 너무 맛있어요. 가족들이 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혜림님 문자 주셨어요. 8006님도 보내주셨고 뿌니 언니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설지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래떡은 그냥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요렇게도 제가 예전에 할머니가 많이 해주셔서 먹어봤죠. 맛있죠. 고소하니. 도병태님도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콩콩 디스크자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 블랙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이 릴레이로 화답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좋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 환상의 남성 듀오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상의 남성 듀오 너무 많지. 떠오른다. 남성

듀오가 떠오른다. 라라 가족들의 선곡 저희 원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참 저는 혼자서도 잘 노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아 너무 잘 노는 것 같아.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빵빵 싸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콩디 첫 곡 나갑니다.

세비지 가든의 노래 들고 왔습니다. 호주에서 결성한 남성 2인조 듀오죠. 트롤리, 메들리, 디플리. 1997년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이 곡이요.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 합산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9년이 지나서 바로 며칠 전 10억 스트리밍을 와 넘겼다니 정말 대단하다.

두 사람은 1981년 런던의 전자제품 가게에서 같은 신시사이저에 관심을 보이다가 서로 음악적인 부분이 통해서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고 웨스트는 원래 1979년도 빌리지 피플이 발표한 노래입니다. 페시아 보이즈는 1993년에 싱글로 이 노래를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국 남성 듀오 페시아 보이스의 노래 만나보시죠. Go West!

바지에 스팀 체인 어딨더라? 크크크 하시면서 홍영민님, 듀스의 나를 돌아봐. 서한희님, 나를 돌아봐 이 노래 생각납니다. 3247님도요. 전혜라님, 엄마를 통해 알게 된 곡이랍니다. 문수연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쿵디님 하시면서 이 노래로 많은 분들이 받아주셨습니다. 듀스가 노래합니다. 나를 돌아봐.

블랙홍 언니 이 노래 듣고 파요. Fly to the sky 생각납니다. 상남자 남성 듀오 Sea of Love. 그리고 김혜정님 7916님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이어서 김혜정님 요즘도 자주 듣는데 너무 좋아요. 5423님 콩콩 디스크 자켓 Fly to the sky 노래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Sea of Love.

소개 안 될 거 알지만 보냅니다. 안 될 줄 알았지? 4115님 미스터2 하얀 겨울이요. 더위가 가실까요? 히히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엄경미님 미스터2 하얀 겨울 저는 우울할 때 한 번씩 듣는 노래입니다. 추억이 있어서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해 보고파 SMJ. 차은홍님 언니 전주 듣자마자 미스터2 생각났습니다. 하얀 겨울 신청합니다. 저는 겨울이 더 좋아요 하시면서 이 노래로 받아주셨습니다.

콩콩 디스크자키 오늘 콩콩 테마는요. 환상의 남성 듀오를 만나봤습니다. 저 이분은 오늘 세비지 가든의 트롤리 메들리 디플리 요 곡 한 곡을 데리고 왔고요. 이어서 패시아 보이스의 Go West 이렇게 이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듀스의 나를 돌아봐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받아주셨고 지금 방금 들으셨죠? 근데 확실히 온도가 좀 떨어졌다고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춥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장훈진님은 육각수 흥부가 기가 막혀 안 되나요? 하셨고 그리고 우리 최은정님도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조충모님 신청한 곡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근데 컨츄리 곡보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김미 김미 생각났다 하셨고 또 텔미 텔미 하시면서 조충모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콩디님 퇴근길 배가 고프니 바로 떠오르는 듀오가 있네요. 밥만 잘 먹더라 부른 창민 씨 그리고 이현님 듀오 옴무 들려주세요. 밥만 잘 먹더라 0741님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도 좋죠. 그리고 클론이죠. 초련 듣고 싶어요. 6531님 유소희님 클론 야광 팔찌 신세계를 펼친 듀오입니다. 조영희님은 유엔의 파도 듣고 싶다고 하셨고 안규영님은 량현양아 학교를 안 갔어 귀엽지만 대단한 쌍둥이가 생각났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잡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오늘 콩콩 디스크 잡기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클론이 노래합니다. 초련.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결혼한 지 12년.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 아내는 현아라는 예쁜 이름을 잃어버렸다. 아이들은 엄마, 나는 은빈 엄마.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사는 동안 아내는 주름도 조금 늘었고 목소리도 제법 커졌고 나이도 마흔을 넘겼다. 그리고 아름다운 훈장을 닿는 동안 가장 많이 늘어버린 건 그건 바로 몸무게. 얼마 전 은빈 엄마가 비장한 얼굴로 선언했다.
1: 자기야, 잘 들어. 나 살 뺄 거야.
2: 갑자기?
1: 흥, 두고 봐. 나 옛날 몸으로 돌아갈 거야.
0: 그날부터였다.
2: 여보, 나왔어. 나왔다고. 아욱, 아욱, 깜짝이야.
0: 새까만 운동복을 쫙 빼입고 거실 한복판에서 플라이프를 돌리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허리가 아니라 거실 전체를 돌릴 분위기였다.
2: 여보, 살살해. 아니, TV 날아가겠어.
1: 자기야, 말 시키지 마. 나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나는 살을 뺄 거야.
0: 훌라후프로 끝이면 다행이었다. 며칠 뒤부터는 요가까지 시작했다. 퇴근해서 거실에 들어오면 다리는 이쪽으로, 허리는 저쪽으로, 도대체 어디가 아프고 뒤인지 한참 봐야 알겠는 자세로 몸을 꺾고 있는 아내.
1: 자기야, 나 괜찮아?
0: 아니구나, 남편이구나.
2: 여보, 괜찮아? 119 안 불러도 되는 거지?
1: 아, 정말 무식하기는. 이건 요가거든? 아시탄가거든?
0: 급기야 물가문 물구나무까지 도전하는 아내.

0: 그런데 왜 꼭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바로 내 앞에서 하는 건지.
1: 아, 여보, 빨리 다리 좀 잡아봐.
0: 아우, 아니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해.
1: 아, 자기야, 빨리 잡으라고. 나 넘어갈 것 같다.
0: 어쩌겠나. 나는 퇴근만 하면 아내의 두 발목을 붙잡고 서 있고, 우리 집 거실에는 여리여리 날아갈 것 같던 현아 대신 검은 운동복을 입고 거꾸로 선 은빈 엄마가 기억과 함께 나타났다. 현아야, 근데 몇 키로나 빼려고 그래?
2: 많이는 아니고 2키로? 2키로 정도 뺄 거야. 왜?
0: 아니 누구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싶어서. 아내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2: 누구긴 누구겠어? 나지.
0: 아,
2: 그리고 당신한테도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0: 나한테?
2: 응. 왜? 싫어?
0: 싫긴. 사실 나도 아내가 오랜만에 예쁜 옷 입고 곱게 화장하고 나오면 은빈 엄마가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소녀 현아가 모여서 아직도 한 번씩 마음이 슬쩍 설렌다. 하지만 오늘도 현아는 하드 트레이닝 중.
2: 아이고 힘들다. 고대다. 아이고 고대다.
0: 코스모스 같던 현아는 어디로 간 걸까? 아니 그보다 수줍수줍 부끄럽고 소녀 같던 현아는 어디로 간 걸까? 어디 갔니, 현아야?

어떤 가요에 이어서 성시경 씨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저 좀 민원 하나만 넣어도 돼요? 이 어떤 가요 대본에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나라고 적어놓으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 여자 목소리를 냈다가 뭐 바로 잡았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아 메소드 연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거기 거기에서 아 깎였어 점수가. 근데 민원이 들어왔어. 아 정말 이 목소리 듣기 싫다라고 하신 분 계셨어. 그쵸. 너무 하이톤이기도 하고 근데 연기할 때 이게 잘하면 굉장히 재밌거든. 그래서 제가 하이톤으로 잡았는데 어, 정말 이 노래 이 목소리 너무 듣기 싫다고 듣기 힘들다고 하셨나 아무튼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한순간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배정님 콩디 연기하면서 웃음 못 참고 저도 들으면서 웃음 못 참고 그렇지? 웃겼지? 임회장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요새 남편이 있든지 말든지 요가인지 체조인지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일 같지 않네요. 5437님 김옥현님 나도 현아 그대도 현아 저 보는 것 같은데요. 크크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예쁘게 봐줘요. 귀엽잖아요. 그리고 6765님 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콩디 연기 고되시죠? 고대입니다. 아니 왜 남편 목소리 연기를 더 잘하시는 거죠? 파 썰다 말고 너무 웃겨서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지? 웃겼지? 그리고 안희로님 아내가 건강한 몸매를 만든다는데 도와줘야죠. 줌바 댄스 등록시켜주세요. 그리고 최미경님 물구나무 석이요? 와 난 요가 몇 년을 해도 아직 못하는 물구나무를 너무 부럽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소영님도 보내주셨어요. 가긴 어딜 가겠어요. 그냥 꽃사슴이 12년 만에 육식사슴으로 변했을 뿐 같은 사람 맞아요 남편분아 하시면서 이소영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조유정님 콩디 연기 너무너무 잘하세요. 콩디 너무너무 웃겨요. 웃기지? 막 강요해. 우리 은주님은요 콩디 오늘도 비오는 9월의 첫날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꾸며주신 분에게 한명우님이 보내준 이야기였단 말이죠. 이분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기를 전해드리고 선물을 또 안 쓰고 그냥 저희 보니 퉁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 어떤가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보니 1인 3역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지금 스페인 여행 중에 청취하고 계시대요. 노르웨이에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청취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나. 스페인에서 여행 중이신데 즐거운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라라랜드가 생각이 났죠. 감사해요. 여기는 오전입니다. 타국서 듣는 라라랜드 멋진걸요 하시면서 희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즐거운 여행 힐링 멋지게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숙님도 문자 보태주셨고요. 김정학님, 와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20년 된 차래요. 오늘 차 검사 갔는데 5년은 끄떡없다네요. 17만 탔는데 20만 넘길 듯요. 아직 새 차 같네요. 우짜스까요 하시면서 김정학님 굉장히 차를 잘 타셨나 봐요. 건강 아직도 건강하다고 5년 끄떡없다고 결과 받으셨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1416님도 송파 쪽인데 퇴근길에 잠깐 비가 오고 난 후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너무 예뻐서 한 컷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646님도 보태주셨고 강은아님 퇴근길 오랜만에 버스에 앉아서 갑니다. 기분 좋아요. 소소한 행복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아리따우신 여자 두 분이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를 함께 들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파란 우산도 멋있으시고 그리고 블랙 우산도 굉장히 포스 있으십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 가시는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최연재 씨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7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비봉에서 팔곡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교 쪽으로 더딘 흐름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석수에서 광명터널 그리고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성남 방향은 하객에서 남동까지 답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입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리고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사이 속도가 내려갑니다. 더 가서는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그리고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 교통량이 많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우리 애청자 권현진님은요, 다이어리에 9월부터 운동 시작이라고 쓰고 나니 갑자기 너무 피곤해서 커피부터 마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는요, 일단 운동화 신고 현관 나서기, 동네 10분 산책,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작고 소소하게 조각내보세요. 부담감이 훨씬 덜해서 수월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거든요. 벌써 9월의 첫날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벼운 새 마음가짐으로 산뜻하게 출발해보자고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2월 1일 화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2630님의 신청곡 써니힐의 두근두근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함께 남겨주셨는데 결혼 12년 만에 크루즈 여행 가서 짐 챙기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와, 크루즈 여행이면 저의 버킷리스트에도 있긴 한데 정말 좋아 보이던데 많이 먹고 많이 보고 또 멋지게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결혼 12주년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리 오프닝에서 계획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요 오히려 9월의 목표가 계획을 세우지 않기가 됐습니다. 하도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버려놓은 일들은 많은데 또 취미 부자기 때문에 막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막 발 들여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의 9월 목표는 절제하기, 자중하기, 그만 일 버리기가 목표가 됐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9586님은요. 저는 추석 전에 엄마와 늦은 휴가 다녀오려고요 하셨어요. 아, 이것도 좋은 계획이네요. 엄마랑 놀면 참 나랑 비슷한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같아서 여행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니랑 웃는 일만 가득한 여행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34님은 언니, 저 연초에 책 읽는 습관 들이기 목표를 삼았었는데 잠시 잊고 지낸 거 있죠. 가을이야말로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기 전에 독서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저의 의지 응원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9, 10, 10일 가을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을이 벌써 왔구나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네요. 독서의 계절이니까 8934님 잘 해내갈 거라고 믿습니다. 발음이 좀 꼬이네요. 그리고 이종철님은 슬기님 코디가 따로 있나 봐요. 옷도 참 예쁘게 입으시네요. 크크 하셨습니다. 아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번 옷을 사면 꽤 오랜 시간 입는 편인 것 같아서 이 옷

0: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이로님이요. 슬디와 줌바 댄스 같은 반 회원이에요. 우리 반 골반 여신 슬디 줌바 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옆에 있으면 막막 신나요. 오늘 아침에도 현란한 그루브를 만끽하고 가셨대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월화수목금 오전 11시에 맨날 줌바 수업을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일까 한 80여 분쯤 되는데 궁금하네요. 또 줌바 수업에 70대 언니가 있는데 오늘 저한테 해피 FM에 나오더라. 앞으로 잘 들을게요 라고 전해주셨는데 어찌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줌바인들 화이팅! 내일도 열심히 운동해보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있었던 에피소드, 저녁 메뉴, 지금 기분, 내일 일정과 계획 어떤 얘기든 다 좋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만 살짝 덧붙여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서진희님의 신청곡이에요.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 듣고 왔습니다. 도착한 사연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백이명님은 아싸 엘베 탔어요. 요거 놓치면 진짜 어렵거든요. 칼퇴근하는 이 기분 나이스합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할게요. 뿅 하셨습니다. 이 퇴근길 출근길 엘베 타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럭키비키인 것 같은데 오늘의 운세 100점인 김영님의 사연을 받았기 때문에 해피타임도 오늘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순서님은 퇴근길인데 차가 엄청 밀리네요. 언제쯤 집에 갈까요? 오늘따라 배가 엄청 고파요. 얼른 가서 아침 해놓은 김치찌개랑 밥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약 올리는 건 아니고 저는 오늘 방송 전에 항정살 수육국밥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순서님도 얼른 집 도착해서 배부르게 드시길요. 그리고요, 김치찌개 아침에 해놓으면 저녁에 훨씬 더 맛있는 거 알죠? 그만큼 기다린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배부르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길요. 그리고 영숙님은 저 오늘 이모 됐어요. 솔직히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조카가 생기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왠지 조카 바보 될 것 같아요. 사주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놀이동산 가서 놀아주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그러네요 하셨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주말에 만난 친구가 조카가 태어났다면서 똑같은 이벤트를 했어요. 자기도 애를 키우지만 조카는 그냥 너무 무조건 예쁘다고. 아마 보고 싶고 그러다가 만나게 되고 또 만나면 예쁜 모습만 보다 헤어지니까 그냥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님 조카 생긴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조카도 이모 바라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제 책에 가려진 키워드를 맞춰보는 시간 제 책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슬기 앵커.

남이섬에서 열린 88 강변가요제에서 밤 에치를 불러 대상을 차지한 가요계의 샛별 이상은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루 평균 300통의 팬레터, 쉴 새 없이 걸려오는 극성 팬들의 전화 때문에 데뷔 한 달도 못돼 집을 옮기고 전화번호를 바꾸는 요란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인기에 가요계 전체가 화들짝 놀라 섬머슴 같은 모습이 유니섹스 풍조에 걸맞다. 노래가 흥겹고 따라 부르기 쉽다. 독특한 율동 때문이다 등 인기 원인 분석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상 1988년 10월 재채기 뉴스였습니다. KBS. 탬버린을 신나게 흔들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즐기는 듯한 모습에 전 국민이 매료됐고요. 당시 인기가 대단했던 노래입니다. 이상은의 단 에치! 이 노래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힌트곡입니다. AOA의 라디라디. 라디.

정답 힌트곡이었죠. AOA의 라디 다디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재채기 뉴스 퀴즈였어요. 이상은의 담 아치 정답은 담다디였습니다. 뭐, 세상에 저는 여지껏 제목이 담다디 담인 줄 알았네요. 원래 이 곡의 제목은 그대는 정말이었대요. 곡조도 느리고 슬픈 분위기의 곡이었는데 이상은 씨 아이디어로 다 바꿔서 가요제에 나간 거라고 하네요. 일단 가사는 너무 중독성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흥겨운 리듬도 있죠. 독특한 춤 기억나시나요? 어깨를 들썩들썩 고개를 까딱까딱. 여자 가수라는 전형적인 틀을 깬 멜빵 바지를 입고 나오기도 한 개구쟁이 컨셉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했고요. 전 국민이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담 흥얼거릴 만큼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소다팝의 어깨춤의 원조가 이 담다디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7767님이 재채기 퀴즈 점점 빠져드는 듯요. 담다디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6126님은 아싸 담다디요.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아는 퀴즈가 나왔지 뭐예요? 선물까지 받으면 오늘 행운의 9월 멋진 시작이 될 거예요 하셨어요. 그럼요. 9월 1일부터 행운 가득 몰려올 것 같네요. 준미님은 담다디요. 아내와 연애 시절 노래방을 갔는데 탬버린 들고 신나게 놀면서 분위기 띄우는 모습을 보고 반해서 결혼했어요 하셨습니다. 준민 씨는 저랑 비슷한 스타일의 여성분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한 탬버린 하는데 말이죠. 만족하시죠? 5423님은 정답 이상은의 담다디. 원조 수능 금지곡 인정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 종일 되뇌일 것 같네요. 담다디 담담 담다담 무한재생 확정입니다 하셨어요. 진짜 원조 수능 금지곡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8006번 쓰시는 분은요. 담다디요. 이상은 씨 쇼컷에 반해서 저도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후회했더랬 좀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멜빵 바지도 유행을 했었고 이 쇼컷도 많은 여성분들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트렌디한 패션까지 몰고 온 가수였네요. 자, 그럼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오답 그리고 정답자 발표되신 분들은요.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려드려요. 이상은의 담다디.

이상은의 담다디 들려드렸습니다. 김상민 님이 담다디 추다 담 걸리면 이걸 보니까 제가 툭 웃음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유머의 종류마다 웃음소리가 다르게 나온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툭 이거였고요. 기환 님은 담이 얼마나 걸렸는지 감도 안 옴 이건데 기환 님은 툭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원님은 직장 다닐 때 회식하고 노래방 가서 탬버린 들고 흔들다 넘어져서 와당탕 한바탕 웃음보가 터졌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네요 하셨습니다. 영원님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근처 노래방 가서 한 곡 당기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잠시 후요.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을 전해드리는 내 얘기 들려줘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107님의 신청곡 이하이의 빨간 립스틱 들려드릴게요.

커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6705님, 며칠 전에 제주도 여행 가는 3일 내내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요. 슬기님 기도 덕분인지 정말 3일 동안 비가 안 내리고 화창했던 일정 잘 소화하고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트 하셨습니다. 아, 왜 제가 감사를 받아요. 6705님이 완전 날씨 요정이신걸요. 6705님 덕분에 우리 해피타임도 맑음입니다. 윤영희님은 허리디스크에 걷기가 좋다고 해서 이제 매일 걷기에 도전하려고요.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며 마음 정리도 하고 너무 좋겠죠? 그럼요. 걷기는 허리디스크에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기분 전환도 되죠. 유산소 운동도 되고 최소 일석삼조입니다. 걸을 때 듣기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 둘게요. 계속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들을게요. 안현신님이 신청해 주신 JS 종로에서.

SNS의 종로에서 들려드렸습니다. 0806님은요, 비가 내리니까 문득 중학교 무렵에 살던 동네와 친구가 생각납니다. 우산 하나를 둘이 나눴으며 집까지 걷던 친구, 이제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는 매일 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건 어쩌면 그 시절인가 봅니다. 비가 오니 좀 센치해지나 봐요 하셨어요. 저도 비 오는 날의 학창시절 기억이 있네요. 제 이름이 이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친구들이 우산을 쓰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이렇게 늘 떼창해줬는데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1653님은요, 오늘 아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대출금이 부족해서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에 못 가게 됐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가 괜히 우울해지네요. 화이팅 외쳐주세요.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요즘 정말 집값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합니다. 얼른 안정화되기를.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꿈꾸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마이티마우스의 에너지 듣고 왔어요. 3560님은 고3 아이가 오늘은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픽업하러 왔어요. 아이 기다리면서 듣는 라디오 좋네요. 비가 내릴 때 차 안에서 빗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음악까지 흘러나오면 캬, 그 운치와 행복 말로 다 못하죠. 아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즐기시길요. 그리고 엄경미님은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신청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해진다는 말을 듣고 아이와 잠시 떨어져서 저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댄스 배우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헬리콥터 맘이라 그런가 봐요. 경미님, 해피 마미, 해피 라이프 이런 말 있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지는걸요? 잠시 운동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면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한 엄마로 아이와 함께 할 거예요. 음악만이 나를 지배하는 그 시간 온전히 즐기시길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서지원의 내 눈물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위제로. 소파
4: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5: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6: 이연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

0: 영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이슬기의 해피타임 1부 끝곡으로 이지훈님이 신청하신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방금 사고가 났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서울방향 기흥에서 수원, 또 판교 분기점에서 정체 계속되고요. 이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지나기가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밀리고요. 이후 다시 부곡에서 반월터널까지 7km 구간 밀립니다. 더 가서는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또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조남 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로도 더딘 흐름 남아 있고요.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수서 지하차도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복정부터 정체가 심해져 있습니다.

0: 마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단체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따로.

0: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 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2: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기요, 지금 몇 시예요?
2: 해피타임이요.
1: 아, 그게 아니라 몇 시냐고요. 왓타임.
2: 아, It's time to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입니다.
1: 하, 됐어요.
2: 7시 좀 넘었어요.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0: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 9530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왔습니다. 1468님이 나 어제 성시경 봤는데 어디서? 거리에서. 속상합니다. 네. 홍차마스코님은 언제 들어도 좋지만 바람 부는 가을에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봄, 여름, 겨울도 아닌 찬바람 불고 낙엽 뒹굴 때 들어야 제맛 하셨어요. 그렇네요. 아직은 여름에 가까운 초가을이지만 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 때 다시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선곡 릴레이 쭉쭉쭉 기다리고 있어요. 어제 처음으로 선보인 코너였는데 다들 너무 즐겁게 함께해 주셔서 저도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내일의 다짐과 계획 빠뜨릴 수 없죠? 앞만 보고 산다. 소개된 분들께는 편의점 쿠폰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쇼리 실라!

어떤 선곡 릴레이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민경님도 어제 안 쓰던 머리는 썼지만 도파민 터졌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역시 제가 먼저 첫 곡을 던지고 그 노래에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유는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었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곡 채택되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쭉쭉쭉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 이거예요. 김정원 씨의 신청곡 선우정아 아이유의 고양이로 출발합니다. 냥!

9291님이 고양이 애완동물 바비킴의 고래의 꿈 전 고래 기르고 싶어서요. 그대의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서 고래를 키우고 싶으신 거겠죠? 이 노래 뒤에 듣고 싶은 노래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한 마리 띄워드릴게요. 바비킴의 고래의

배서님이 고래는 영어로 돌핀, 오마이걸의 돌핀 하셨어요. 오, 영어를 좀 하시는데요. 맞아요. 잉글리시로 돌핀 맞죠? 이 곡으로 릴레이 해볼게요. 이 노래 뒤에 듣고 싶은 노래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오마이걸의 돌핀.

0: 보라를 일으켜.
1: 문윤영님이 돌핀 고래? 고래고래 소리쳐, 이승철의 소리쳐 하셨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은영님 천재이신가요? 이 노래 뒤에 듣고 싶은 노래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이승철의 소리쳐.

옥수님이 선미 열이 올라요. 소리치면 목이 아파요. 목 감기 오면 열이 올라요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바로 열 올라볼까요? 선미의 열이 올라요.

선미 열이 올라요 들려드렸습니다. 쭉쭉쭉 오늘 릴레이 선곡 채택되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요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과 앞으로의 다짐들을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열이 오른다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 최경희님, 7564님이 거래 아스피린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듣고 돌아올게요.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만 생각하는 여자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 다가올 내일에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김학종님, 내일 계획이요? 내일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회사 교육날이에요. 교육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동료들 얼굴도 보고요. 회사에서 주는 보양식도 함께 합니다. 내일은 투표로 추어탕집 가기로 했네요 하셨어요. 물론 교육은 하루 종일 받아야 되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추어탕 생각하시면서 힘내시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실에 있는 집 좋아하는데 학종님은 어떠실까? 올랑올랑님은 슬디 저 오늘 시험관 배화 이식했어요. 시험관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소중한 천사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더 조심조심 지내려고요. 저는요, 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행운을 불러주는 숫자로 저는 늘 여기고 살고 있거든요. 올랑올랑님, 3년째 노래 꼭 아기 천사가 찾아오길요. 그리고요, 아기 천사가 아니라 아기 천사들일지도 몰라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혜림님은 저 헬스장 1년 끊어놓고 많이 못 가서 이번엔 3개월만 연장했거든요. 월, 수, 금 목표로 내일이 가는 날이에요. 관장님이 50회만 나오라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번엔 꼭 잠깐이라도 들러서 운동하고 오려고요. 크크크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목표로 잡았으니 그것만 잘 지켜도 몸짱 이야기입니다. 제가 줌바 오일녀잖아요. 에너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익명님은 재수생인데요. 집에 가는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내일 9월 모의고사 치르는데 성적 올라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슬디가 응원해주세요. 아자아자 하셨어요.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거 차곡차곡 잘 쌓아놨으니 내일 긴장하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잘 치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0608님이 신청하신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 들려드렸습니다. 설점식님이요. 슬기님 말씀대로 앞만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 목표이기도 하네요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잘 안됩니다. 자기 전에 이불킥 하면서 아 이때 이 말을 왜 한 거야. 아 저 멘트 했으면 좋았을 걸.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열심히 산 우리 앞만 보고 갈 자격 있지 않나요? 우리 내일도 앞만 보고 달려봅시다. 7397님은 퇴근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도착. 설거지 거리가 백두산 높이 부럽지 않게 쌓여있네요. 뽀득뽀득 설거지 얼른 하고 비 그쳤을 때 잠시

나마 산책 다녀와야겠어요 하셨어요. 저는 일단 청소 정리 너무 못하고 그래서 하면서 우울합니다. 근데 설거지는 또 좋아해요. 기름기가 가득했던 그릇이 뽀드득 뽀드득 할 때 그 쾌감도 있고 막 씻겨가는 양념들 보면 아 좋다. 그 상쾌함 이어서 잠깐 비그친 이 시간 산책까지 뽀송하게 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0346님은 안녕하세요 슬디. 퇴근하면서 늘 잘 듣고 있는데요. 사연 읽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상상이 돼요.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 짓게 돼요. 항상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저는 사연 읽으면서 또 되게 행복해요. 친구랑 같이 수다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공감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보라로 보시면 제 모습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만 보고 산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편의점 쿠폰 챙겨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이름과 연락처 11자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림님이 비오니 슬픈 노래 듣고 싶어요 하면서 이소라의 기억해줘 신청해 주셨고요. 또 김동률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까지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이소라의 기억해줘, 김동률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였습니다. 이영래님이 잘 듣고 갑니다. 수고하셨어요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급하신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그리고 성우님은 여기 경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너무 더워요. 저 어제 세차하다가 하늘이 노래줬다니까요. 상큼한 노래가 절실해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들려주세요. 아, 경사는 또 더위가 기승이군요. 더웠다가 폭우였다가 다시 더위가 찾아오고, 이제는 하늘이 좀 이 루틴을 깨고 상큼하고 시원한 날들로 재세팅해줬으면 좋겠네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문자창을 봤는데 난리가 났어요. 다 저보고 수고했다고 내일 만나자고 하시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할지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끝내시죠? 뭐 경차도 있고요. 부곡 하와이 숙박권 그리고 뭐 7성급 호텔 이런 것들 있거든요. 제가 어떤 거 가져올지 모르니까 7시 57분까지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73님은 에고 슬기님으로 바뀌고 좀 뜸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열 출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의 감기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그럼요. 사람이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제가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와주셔서 고맙고요. 자주 만나기로 해요. 이슬기 해피타임 드디어 이제서야 끝곡입니다. 이기찬의 감기 들려드리고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어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흐름 수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까지 정체고요. 이후 군자분기점에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만 속도가 떨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막힙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에서만 속도가 내려가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절의 순서죠.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의 여물로 겨울에 쉬어가는 것,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정해진 순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느 노랫말은 조금 다른 얘기를 건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의 계절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이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9월에 태어난 사람이 처음 만난 계절은 아마 가을이었겠죠. 모든 삶에 똑같이 적용되는 순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서 시작하고 그저 나에게 온 계절을 나만의 순서와 보폭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9월, 가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도 충분히 아름다울 겁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포 시즌스 백인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9월의 첫날 첫 곡이었습니다. 여름말에서 소개한 노래는 가을방학의 가을, 겨울, 봄, 여름이란 곡이었습니다. 이 노랫말에서는 꽃들도 새들도 다 자기만의 1년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력의 9번째 장을 넘기며 맞는 9월 1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한 해의 후반전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비로소 무언가를 시작하는 또 가장 설레는 첫날일 수도 있겠죠. 내 계절, 내 시간을 내 속도대로 걷는 9월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오퍼스 라이브 이즈 라이프 김미정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음주 청취 중이에요. 내일 생일이라고 친구들이랑 생일 전야 파티하고 집에 왔습니다. 나이만 먹네요. 네. 모르게 일찍 오신 거예요? 초저녁 아니에요? 이 시간 저는 초저녁인데 왜냐하면 저는 예, 저녁 시간 야근이라서 좀 늦게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다른 친구들이 이제 예, 모임하고 있고 이제 거의 집에 갈 즈음에 이제 제가 끝나니까 그때 이제 남아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예. 뭐 늦을 때는 뭐 예, 자정 넘어까지 예, 가게 되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주말 아니고서는 예. 아,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생일 전야 파티 하시고 이제 집에 오셨는데 뭔가 이게 좀 아쉬운 거지. 뚝 끊긴 느낌이라. 그래서 지금 또 한 잔 또 하시는 거 그거 맞죠? 예.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김미정 씨한테 커피와 케이크 쿠폰 보내 드릴게요. 홀케이크가 아닙니다. 예, 조각 케이크입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라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597님 요즘 대세인 오디세이 보러 다녀왔어요. 일찌감치 자리 잡고 휴대전화 끄려는데 앞불싸 휴대전화가 없더라고요. 가방에도 주머니에도 없어요. 떨어뜨렸나 둘러봐도 안 보였어요. 아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찔. 영화는 곧 시작될 텐데 어떻게 어쩌지. 딸이 패닉에 빠진 저를 다독여서 휴대폰 찾아와 줬습니다. 다행히 영화도 늦지 않게 처음부터 봤고요. 남의 물건에는 손대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너무 좋다는 걸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게 이게 또 영화가 3시간이나 돼요. 상영시간이. 그러니까 이거 영화 안 그래도 긴데 이거 집중해서 보실 수 있겠어요? 계속 생각이 날 거 아니야. 예? 야, 따님이 완전 진짜 구세주네요. 정말. 어?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아니 영화 집중해서 영화를 보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찾으러 나가시는 게 나아요. 조금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예,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게. 예. 나중에 또 보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도 일단 전화기를 찾아야죠. 전화기를 찾는 게 우선이니까. 아이고.

따님이 굉장히 침착하시구나. 예. 따님을 웬만하면은 뭐 저기 뭐 어디 여행 가시거나 외출하실 때 데리고 다니셔야겠어요. 웬만하면. 아, 저도 좀 이렇게 약간 당황, 예, 당황을 좀 쉽게 하거든요. 예, 뭐가 이렇게 없어지면 제의도 아닌데 제의가 아니어서 그런가. 제의면은 다 그거를 간수를, 아니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뭐 제의라고 다 이렇게 본인 거를 다 챙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 크리스 노먼 수지 콰트로의 Stumbling In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케니 로저스 Dolly Parton의 Islands in the Stream까지 두 곡 듣죠.

7597님이 신청하신 수지 콰트로, 크리스 노먼, 스탄블린인, 그리고 케니 로저스, 달리 파튼, Islands in the Stream 두 곡 들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 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331님, 우리 집에는 유 6살 포메가 한 마리 있어요. 생후 4개월쯤 고관절 뼈가 과도하게 자라는 병이 생겨서 뼈를 깎는 수술을 했었어요. 산책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재활을 해서 근육은 많이 붙었는데 걸을 때 중간중간 살짝 절뚝거려요. 그런데 산책을 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뒤에서 얘가 절뚝거리네, 다리가 아픈가 보네, 힘든가 보네, 그럼 안아줘야지 하십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얘 운동 중이에요. 안아주라고 하시면 저도 갈등이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진짜 못된 주인 되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건 또 물어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워하는 분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해 주기도 이거 힘들고 그러면 그 설명을 좀 이렇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깃발같이 해서 이렇게 갖고 나가세요. 얘는 지금 운동 중입니다. 절뚝거리는 게 절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제발 안아주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좀 안아주지 뭘 그거를 또 이렇게 어르신들은 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누구는 안 그러고 싶냐고요. 근데 다 이 친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이고 그러게요. 아유 참 고생을 많이 했네요. 예 이름을 좀 알려주셨으면 이름을 좀 불러주면서 예 아 좀 애틋하게 이렇게 예 저도 마음으로라도 좀 안아줬을 텐데 그래요. 열심히 운동해서 또 근육도 붙고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예. John Mellencamp, Jack and Diane.

Temptations My Girl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일 화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521님, 아들이 저녁에 치즈 김치 볶음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해줬는데요. 아, 몇 숟가락 먹더니 라면이 먹고 싶다고 안 먹겠대요. 그 순간 기운이 쭉 빠져서 그럼 네가 끓여서 먹어. 소리치고 전 운동 나왔습니다. 내가 좀 참을 걸 그랬나. 급 후회되네요. 에휴. 화나죠. 아니 피곤하고 덥고 예, 그런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예 원하니까 이거 예 맛있게 만들어 주신 건데 아 한 숟갈 먹고서 아 나 딴 거 먹을래 그러면 이래. 화가 안 납니까? 저 같았으면 진짜 소리가 뭐예요? 예 밥을 아예 이렇게 압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화가 납니다. 아이고 근데 뭐 아니 좀 미안한 걸 좀 알아야죠. 예 아니 뭐 좋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좀 고생해서 해준 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너무 당연하게 해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생각할 때가 있으면 괜히 좀 야속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아주 뭐 호되게만 안 하셨으면 티 잘 내신 겁니다. 내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 7538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랑 엄마는 1박 가출한다고 문자 왔고 예, 아빠는 출장 중입니다. 야후 자유다. 아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예 요렇게 함께 사시는구나. 편한 점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아, 나 혼자 아무도 없이 그냥 집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가족 하에서는 뭐 이게 대가족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인원수로 봤을 땐 그래도 예, 가족이 예, 여러 세대가 좀 살면 혼자 있을 시간? 글쎄요. 이게 내 방에 그냥 혼자 있는 거랑 그냥 이 집 전체를 혼자 이렇게 누리면서 다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게 있어요. 0406님 울릉도로 늦은 휴가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중입니다. 울릉도는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울창한 숲길도 걷고 에메랄드색 바다에서 스노클링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을 보내주어도 아쉽지 않습니다. 꿈디도 울릉도 가보셨나 궁금하네요. 안 가보셨다면 추천합니다. 예. 아,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날이 좋은 그거를 볼 수 있다면서요. 예, 울릉도의 풍경을. 야, 덕을 쌓으셨나 봅니다. 스티비 원더의 Knocks Me Off My Feet 신청하셨고요. 마빈 게이입니다. What's Going On?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지명 퀴즈입니다. 다섯 개의 단어를 잘 듣고 떠오르는 지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개선문, 에펠탑, 바게트, 모나리자, 샹젤리제. 어느 곳이 떠오르시나요? 아, 김재성, 임정환님의 신청곡으로 힌트 드릴게요.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를 잘 들어보세요. 정답이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곡일지도 모릅니다. 파리야, 파리야.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파리, 2번 리스본, 3번 바르샤바.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4: 이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관절 보궁.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규제에 이어서 들으신 곡 Earth, Wind & Fire, September 였습니다. 김재성 씨, 임정아 씨가 신청하셨고요. 자, 오늘의 정답은 1번 파리입니다. 예,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Gladys Knight and the Pips Midnight Train to Georgia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으로는 세찬 비가 왔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에선 5에서 10mm의 비가 더 오겠는데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정체는 빠르게 풀렸지만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천호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내부순환도로는 마장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양방향 모두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휴게소에서 짧게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달성 2터널 부근 정체는 고장난 차의 여파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주안부근 2차로에는 나무가 쓰러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진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9월 12일 밤 9시 20분 KBS ETV 첫 방송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스킨 소버린 라이트 카페 들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좋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실사박사
1: 실사박사.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9: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8: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0: 갑자기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사슴처럼 길이가 길어 라디오에서 외면당했던 노래들 매주 화요일 밤 한 곡씩 만나봅니다. 사슴 같은 노래들. 오늘은 가제보의 I Like Chopin 준비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죠. 드림팝에서도 가끔 전해드리는데요. 보통 4분 남짓한 짧은 버전이고요. 오늘은 앨범에 수록된 7분 40초 긴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제보의 본명은 파울 마츠올리니, 이탈리아 뮤지션으로 1983년 첫 정규 앨범에 실린 I Like Chopin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싱글 버전은 멜로디와 후렴을 중심으로 압축되어 있지만 오리지널 버전은 전주와 간주, 익숙한 후렴 사이사이에 긴 연주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노래인데도 분위기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가제보의 I Like Chopin 7분 40초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사슴 같은 노래들 가제보의 I like Chopin 전해드렸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692님, 남편은 대식가, 나는 거의 소식좌입니다. 백숙을 하고 죽을 끓여서 아들 좀 갖다 주려고 남편 먼저 먹으랬더니 그 20분 사이에 그 큰 닭 반 마리를 혼자 다 먹고 없어요. 저는 그냥 죽 조금 먹었네요. 그럼 아드님은요? 아드님이 갖다 주실 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0692님은 소식좌하시니까, 아니, 그래도 좀, 흥! 하고 이렇게, 아니, 웃음 표시가 있긴 한데, 이게 어이가 없으셔서 그런 거죠? 야, 진짜 대식가신가 보다. 와. 아니,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이 건강에 이게 좋으실까? 야. 아니, 그럼 미리 좀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거 저기 아드님 갖다 준다고. 조금, 그럼 아니면 떼어서 요만큼만 좀 드시라고 하시던가. 이거를 그냥. 야,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신 경우 된 거냐. 예. 아니, 근데 그 소식좌시니까 음식을 하셔도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식가인 남편 입장에서는, 에게! 이만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항상 배고프시겠는데요? 예, 남편분은? 아니면 계속 다른 걸 뭐 좀 드신다던가? 야, 이게 부부가 서로 이렇게 먹는 양이 좀 다르고, 이런 것도 좀, 예, 어디 뭐 외출했을 때, 외식했을 때나 이럴 때도 좀, 예, 의견 차이가 좀 생기고 좀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거밖에 못 먹으니까 좀 그냥 이것만 시키자고 하는데 또, 예, 뭐 남편이나, 많이 먹는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는, 아, 좀 여러 가지 좀 시켜서 이렇게 좀, 조금 남기더라. 아니, 뭐, 남기는 거는 좀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게 좀 넉넉하게 먹고 싶은, 예, 보통 이제 대식가들이 좀, 대식가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게 소식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렇게 시켜놓고 먹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예. 좀 남기는데도.

예. 근데 이거는 좀 아드님 다시 해주셔야겠는데요. 아, 위아영 시청하셨습니다. 위아영. 아, 이 곡은 1137님도 신청하셨고요. 김경민 씨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듣죠.

1137069님 그리고 김경미 씨가 신청하신 펀의 위아영 들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1253님 대청소했습니다. 책장도 싹 옮기고 완전 깨끗하게요. 고딩 중딩인 우리 애들 싫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엄청 큰 힘이 됐네요. 아, 가족끼리 한 고생은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좋은 기억이 됐길 바랍니다. 청소 덕분에 예전 사진첩, 졸업 앨범 등등 보면서 우리 가족 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삼겹살, 목살 파티까지 했답니다. 와, 그래요. 야, 이게 가족들 그 이게 뭐가 의견이 안 맞으면 청소 같은 것도 예. 진짜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데 아 무슨 청소야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와 애들이 다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찍어줬던 그런 사진들도 좀 보면서 예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들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엄두가 안 나요. 청소하자고 하면 하긴 본인 방 청소도 청소하라 그래도 아주 그냥 난리 난리를 치는데 대청소가 말이 될까요? 예, 아 부럽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또 예 고기 파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1253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네스킨 The Loneliest

1527님이 신청하신 볼모리아 오케스트라의 페넬로페 들었습니다. 추억의 연주음악 신청해도 될까요? 요즘 영어 오디세이가 화제인데 오디세이의 지혜로운 아내 페넬로페도 재평가되고 있네요. 에게해의 진주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볼모리아의 페넬로페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민정호 씨 오늘 학생 면담을 하는데 헤어질 무렵엔 울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는 직장 다니며 주말에 학교 다니는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됩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예, 느낌이나 감정까지 다 녹여주실 때까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도움이 되겠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예, 그러면은 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백수아 씨, 저는 오늘 회식이라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도 빨리 끝나서 꿈때 목소리 들으며 갑니다. 예전에는 회식이면 출근하면서 신났는데 나이가 들어선가 그냥 점심에 회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도 새우구이 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요즘 회식은 진짜 빨리 끝나요. 예, 한 9시면 끝난대요. 예, 한산하답니다. 예. 이현주 씨가 신청하신 마이클 홈 When a Child is Born, 그리고 이산토 캘리포니아 또르네로

이현주 씨가 신청하신 마이클 홈, When a Child is Born, 그리고 East Santo California, 또르네로 들었습니다. 7131님, 고등학교 아들 데리러 왔어요. 기다리면서 사연 보냅니다. 우리 집 큰애가 얼마 전에 식탁 다리에 발가락 부딪혔는데 다음날 거기가 시커멓게 부어서 병원에 갔어요. 골절 6주 진단 받고 깁스 이제 풀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언니랑 통화를 했는데요. 베란다 나가다가 문에 부딪혔는데 언니도 새끼발가락에 골절. 또 지인 중 한 사람도 벽에 부딪혀서 새끼발가락 골절. 새끼발가락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렇게 잘 부러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드림팝에서 발가락 골절 사연을 들었습니다. 충격. 다들 발가락 조심하세요. 그러게요. 이게 딱 부딪혔을 때는 안 아픈데 그 다음날 되면 너무너무 아파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휴, 그렇구나. Rare Bird Sympathy. Now when you climb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스.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스. 철제 선반은 렉.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5: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화요일 밤 끝곡 Aphrodite Test Child의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수영에는 글라이딩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수영인들이 꿈꾸는 경지 중 하나로 힘껏 물을 밀어내지 않아도 몸을 길게 뻗어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가는 기술을 뜻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면 더 큰 힘을 줘야 한다 생각하지만 물에서는 오히려 힘을 빼야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글라이딩의 핵심은 힘에 힘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추진력을 잘 살리는 데 있다죠. 9월, 새 달의 문이 열렸습니다. 2026년이 3분의 1만큼 남았어요. 지금껏 충분히 잘해온 나를 믿고 또 한 달 멋지게 헤엄쳐 나아가 볼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윤종신의 9월로 9월 1일 화요일 유지원의 바브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026년 시작한다고 막 밤그대 가족들이랑 설레서 새해 계획 뭐냐고 여쭤보고 아 정말 뭐 이런저런 얘기했던 게 정말 정말 3일 전 같네요. 3분의 1 남았습니다. 첫 결심은

0: 많이 무너졌을지라도 3분의 1만큼의 또 새로운 결심하면 되는 거니까요. 5723님, 오늘이 딱 입사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10년 전 오늘, 9월 첫날 출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사장님이 10년 애썼다고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 주신대요. 주말에 남편이랑 백화점 나들이 해야겠어요. 와,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입사 10주년은 사실 잘 기억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사장님이 챙겨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이런 사장님이 계셔서 10년 잘 버티신 거 아닐까요? 쓰고 싶은 거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9940님, 한 거 없이 시간만 잘 간다고 했더니 엄마가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다는 뜻이야. 역시 우리 엄마 긍정 퀸이에요. 맞아요. 긍정 퀸이시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한 거 없이 잘 가는 시간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저 헉헉대고 내 울음이 나오고 한숨과 한탄이 나옵니다. 시간에 대한 걸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히 별일 없이 산다는 또 증거겠죠.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양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드라이브 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앞서 들으신 곡은 윤상의 너에게였습니다. 제목이 너에게인 노래는 다 너무 좋네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659님, 더운데 밖에 나가기 싫어서 올여름은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었거든요. 몇 달 식판에 밥 먹었더니 먹는 재미를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언제쯤 날씨가 확 시원해질까요? 팔팔 끓인 감자탕 먹고 싶어요. 감자탕이 맛있으려면 조금 추워야 되는데 그래야 국물 호호 불어가면서 느끈하게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더우면 확실히 이런 탕 좀 안 땡기죠. 그래도 구내식당 밥들이요, 대체적으로 영양균형이 잘 잡혀있대요. 건강 챙겼다 생각하시고 보람되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994님, 발레 배우려고 다이어트 중인데요. 다이어트로 발레를 해도 되기는 한데 살을 좀 빼고 하고 싶거든요. 다른 데는 다 빠지는데 뱃살이 너무 끈질겨요. 사실 지금도 못 참고 떡 하나 먹긴 했어요. 아, 이 탄수화물이 왜 이렇게 밤이 되면 땡기는 걸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떡, 빵, 이런 것들. 근데 다이어트 하시고 또 발레 배우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뱃살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게 뱃살이잖아요. 조금 더 견뎌보시죠. 5634님, 저는 영포티는 아니고 그냥 포티인데요. 이번 가을학기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예전엔 공부가 싫었는데 왜 이 나이에 공부가 하고 싶나 몰라요. 밤그대 들으면서 과제하는 순간에 기대합니다. 포티인데 대학원 합격하신 거 축하합니다. 그냥 포티로서 정말 좋은 업적을 또 시작하셨네요. 공부는요, 정말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고 또 진짜 재미있게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그때가 되면 이제 뇌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도 하고 싶다는 그 의욕이 그걸 다 벌충해 주는 것 같아요. 김범수의 하루, 이승희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김영중의 그랬나봐, 김미정님 청해 주셨습니다.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그냥 살아. 힘 빼고 살아. 올여름엔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회사에 치이기보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러지 않았나 싶다. 꿈은 사라진 지 오래고 몇 달간 이어진 야근에 지쳐버린 8년차 직장인. 그래서 매일 퇴근길 버스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맞긴 한 걸까? 그렇다고 이직을 꿈꾸기엔 목표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하고 싶은 게 있느냐 물으면 솔직히 없긴 하지. 밤에 자려고 누우면 출근하기 싫다는 생각만 들고 겨우 잠들었다 알람 소리에 깨면 행여 지각할까 허둥대며 출근하는 나를 나조차 이해할 수 없었달까. 여름을 앞두고 올해는 어디로 놀러 가볼까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며 내게 주어진 일을 했다. 휴가 때 쉬고 싶긴 한데 그럼 또 찾아봐야 되잖아. 어디 가지? 예약은 언제 하지? 아, 귀찮은데 그냥 집에 있을까? 누구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데 어쩜 그렇게 부지런할까 싶고 누구는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고민이 된다는데 그런 설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부러웠다. 일 하나를 해치우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두 개가 밀려오는 건 나뿐인가? 다들 뭐가 좋아서 웃고 있지? 일이 재밌나? 내게 주어진 여름휴가 전날까지도 야근을 하고 뭉친 어깨를 주먹으로 툭툭 치며 퇴근하던 길. 휴대폰을 들어 오랜만에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휴가 때 어디 멀리 갈 거 아니면 엄마 보러 오라는 아빠 문자에 그제야 답을 하게 된 거다. 내일부터 휴가긴 한데 집에 있으려고. 나 계속 야근했잖아.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요즘 마음이 좀 그래. 아니, 그만두고 싶은 건 아니고. 몰라, 다 심드렁해. 휴대폰 너머의 아빠에게 무슨 해결책을 바라고 꺼낸 이야기는 아니긴 했는데 다섯 살 마냥 투덜투덜 늘어놓은 내 푸념에 아빠가 웃으며 우리 딸 어른 다 됐네 하셨다. 세상에 특별한 일이 뭐 얼마나 있겠냐고. 원래 남의 돈 버는 일이 녹록지 않은 거라고. 그냥 살아. 힘 빼고 살아. 너무 열심히 살지 말라는 아빠 말에 괜히 짜증냈던 기억이 난다. 휴가라고 집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러고 살아서 되는 건가 걱정하는데 시간 다 쓰고 회사 가기 싫다 해놓고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한 나는 대체 뭘까?

손디아의 어른 들으셨어요? 유치원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잖아요. 사연 보내신 밤그대 가족에겐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가 봐요. 우리 딸 그냥 살라고, 힘 빼고 살아도 된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아빠 말에 버럭 하셨다고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신 얘긴지 아마 아시겠죠? 오늘도 누구보다 바쁘게 보내셨을 듯하니 잠이라도 좀 푹 주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6934님 신청곡입니다.

정말 사랑했을까?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고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9월의 첫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미라님, 재봉을 배워서 가족들 옷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물론 초보여서 간단한 티셔츠, 고무줄 바지, 통 원피스처럼 쉬운 것만 제작 가능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늘 옷 정리하던 남편이 제가 만들어준 커플티랑 바지를 내놓은 거 있죠? 이거 버리려고? 내가 만든 거잖아 했더니 헷갈려서 실수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했지만 서운한 이 마음 좀 오래 갈 듯해요. 흑. 아니 직접 만든 건데 이거 버리려고 내놓으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근데 기성복처럼 완벽한 재봉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예, 이 상처는 아물지 않네요. 아, 무심한 남편 직접 만들어준 옷인데 근데 진짜 윤미라님 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초보라고는 하셨는데 이런 원피스 같은 것도 쉽지 않거든요. 티셔츠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한테 엄청 아기자기하게 많은 거 만들어주셨을 생각하니까 괜히 흐뭇해지네요. 9417님, 오늘 저희 집은 저녁 다 같이 먹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큰딸이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좋아하는데 자기 생일은 여름이라면서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럼 딸 생일에 트리 만들자 했던 게 벌써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네요. 우리 딸 유솔민 15번째 생일 축하해. 많이 사랑해. 이름도 너무 예쁘네요. 솔민. 정말 가족 간의 특별한 이벤트네요. 여름에 큰딸 생일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다. 6개째. 뭐 시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겨울까지 기다리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 거실에 갖다 놓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도 느낄 수 있고 재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차영숙님, 저 요즘 1일 1 젤라또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치아가 안 좋아서 찬 거 먹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얼마 전 연 젤라또 가게 알바생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 알바생 보러 매일 젤라또 가게 갑니다. 이는 좀 시리지만 마음은 행복해요. 아니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근데 이 젤라또를 매일 먹다가 배탈이 나서 못 가면 어떡해요. 다 드시진 마시고 조금 남기면서 조절해가면서 롱런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사랑 임병수의 노래예요.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8888 관절 부공 1522588 관절 부공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화요일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3: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기다려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못하!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1일 화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이승환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음반을 제작해 데뷔한 걸로 유명해요. 1989년 1집을 내고 TV 출연 없이 라디오와 입소문만으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데뷔 37주년이에요. 오늘 골라온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는 2006년에 발매된 이승환 9집 타이틀곡으로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그대는 나에게 끝없는 이야기, 간절한 그리움, 행복한 거짓말, 은밀한 그 약속, 그 약속을 지켜줄 내 사랑.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1일 화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 피터 브라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와일드 로봇. 우연한 사고로 거대한 야생의 불시착한 로봇 로즈가 주변 동물들의 행동을 배우며 낯선 환경에 적응해 가던 중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기 기러기 브라이트빌의 보호자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너답게 살아. 남들 따라하지 말고.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책이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10대 주인공 나가 또래 친구 윤도와 사랑에 빠지며 겪는 첫사랑과 우정, 그리고 성장을 부드럽게 그려낸 박상영의 장편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 중 한 구절입니다. 모두와 잘 지내는 사람은 결국 아무와도 깊이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삶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잇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이승환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다만 천일 동안 이렇게 세 곡이었고요. 대사 잇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엘튼 존의 Your Song,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였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이소라의 첫사랑,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김건모의 넌 친구, 난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The One의 I Do.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화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한희정의 노래 우리 처음 만난 날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하던 일도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평소엔 잘하던 것도 정작 판을 깔아주면 못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갑자기 판을 깔아버리는 것처럼 무례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가수한테 노래해봐. 개그맨한테 웃겨봐. 배우한테 연기해봐. 수학자에게 풀어봐. 갑자기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늘 하는 일, 잘하는 일이라 해도 누가 갑자기 자 해봐 이러면 쉽지 않죠. 그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거든요. 내 판은 내가 깐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한 판을 깔아보고 싶으세요? 내가 또 판을 깔아버렸네.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빅마마의 노래 만나고 왔습니다. 거부.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으로 만나봤어요. 구언지님. 닉네임 이쁘네요. 무슨 판이든 어때요? 도박판만 아니면 되죠. 크크크. 춤판도 좀 그런가? 하시면서 춤판 괜찮은데요. 9월의 멍석 라라랜드가 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하는 일 말고 하고 싶은 일 있으신가요? 그거 한번 궁금해서 받아보고 싶어요. 우리 소영님 오셨습니다. 저는 개판이요. 댕댕이 다섯 녀석들 시중 돌고 다섯이나 있어요. 오우, 시중 돌고 놀아요. 너무 행복한 개판이에요. 하시면서 콩디 오늘도 라라랜드와 함께한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콩디? 진짜 완두콩 같아요. 귀여워 우리 언니 하시면서 강은홍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린 색깔 면티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 반다나를 뒤집어 썼는데 이것도 약간 그린 색깔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는 완두콩처럼 보이나 봐. 귀엽게 보이나 본데. 라라 가족들의 다양한 이야기 저 콩디에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저 오래간만에 두 권 썼습니다. 조양숙님. 머리가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보통 우리 친한 사이들끼리는 지금 거지존이에요.

0: 그래서 가뜩이나 머리도 잘 못 만지는데 아 거울을 보면 이 머리 때문에 제클린한테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오늘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두 권을 써버렸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랜드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7: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7: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8: 라라랜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양우성님 모셨습니다. 누님 안녕하세요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우리 우성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주상님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상님 저 이번도 잘 부탁드립니다. 백선미님도 오셨습니다. 콩디 오늘은 더 예쁘네요. 아 그래? 오늘 루즈를 조금 밝은 색깔을 발랐는데 안 바르던 걸 발랐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고혜경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인용님 어서 오십시오. 콩디 친구가 요즘 꽃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5마리 사왔습니다. 헉, 맛있겠다. 큰아이가 일이 있어 밤늦게 오는데 딸의 몫으로 한 마리를 남겨놔야 할지 두 마리를 남겨놔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 같으면 두 마리 남겨놓을 것 같아요. 딸들은 소중하잖아. 김미영님이 보내주셨어요. 하고 싶은 건 떡집 가서 가래떡 사다가 꿀에 찍어 먹고 싶은데 꿀도 없고 떡집도 근처에 없고 그냥 그렇다고요. 전혜라님. 주위에 떡집도 없고 꿀을 살 곳도 없어요? 어, 그랬어. 그래서 둘 다 포기하고 싶었어. 우리 전혜라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혜라님은 가래떡 금방 뽑은 따끈따끈한 가래떡 꿀에 찍어 드시는구나. 저는 간장파거든요. 저희 예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이 가래떡 간장파냐 꿀파냐 뭐 설탕파냐 그랬을 때 된장도 나오고 오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에? 근데 된장 양념장 찍어서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오늘 간만에 뭐 좀 특이한 거 찍어 드시는 분 계시면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눈에 띄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데 스타트 잘 끊으셨습니까? 잘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채원님, 언니 저 금요일 워크숍 가는데 가기 싫으네요. 왜 가기 싫어? 회사 취직하고 처음 가보는 건데 장기 자랑도 해야 되고 멍석 깔아줄까 봐 그게 걱정돼. 언니는 좋아할 것 같아요. 어우, 저는 명석이 된다. 멍석 깔아주기 전에 뭐든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게 싫어. 가서 거절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냥 관람할게요. 박수 많이 칠게요. 이러면 되죠. 그래도 회사 취직하고 처음 가보는 워크숍이라고 하셨는데 이왕 갈 거잖아요. 채원님,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길 잘했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옥정아님, 콩디 오늘 콩이랑 의상이 같네요. 이뻐요 하시면서. 그렇네. 여기 콩이랑 저 콩이랑 여기 블랙콩이랑 똑같네 오늘. 그리고 콩디 언니, 유치원 아들 독감이라 병원 입원해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컨디션 좋아서 다행입니다. 오, 다행이다. 8240님도 보내주셨어요. 김에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뭐를? 아, 가래떡 맛있어, 맛있어. 이 가래떡 김에 말아갖고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다니까. 오, 이런 분 계시는구나. 저도 김에 말아 먹거든요. 건강. 김 몇 장이라고 그러더라? 몇 장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저 일어나면 코앞에다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가래떡 있으면 이렇게 싸서 말아서 먹고 그러는데 4932님 보내주셨습니다. 제주 고박사도 왔습니다. 우리 제주 고박사님 오셨습니까? 고성석 박사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박사님 오늘 라라랜드 함께 하시면서 좀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거의 10개월 동안 쉬다 오늘 첫 알바를 다녀왔습니다. 쌈밥집인데 양배추쌈 동글동글하게 싸는 게 은근 힘들었네요.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첫날 첫 알바였는데 첫날부터 조금 강행군이었었나 봐요. 3596님 보내주셨어요. 이분들 중에서 3596님, 우리 제주 고 박사님 제가 커피 한 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32님, 김에 말아 먹으면 맛있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구언진님에게도 제가 처음에 또 소개해드렸었죠.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바지락 칼국수 먹었대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배가 아파서 약국 가서 약사 드셨대요. 누님이 빨리 나으라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양우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팠어. 어여 나으시기 바랍니다. 콩디 임플란트 시술하고 있는데 오늘 임플란트 시술하고 있는데 오늘 수술하고 왔어요? 여튼 마무리 오늘 수술하고 왔어요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일단 문자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입에 솜을 물고 5시까지 있어야 합니다. 답답하지만 참고 있어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정은 길어도 과정은 아팠을지 몰라요. 아프셨겠죠? 괴로웠겠죠? 근데 수술했으면 잘하셨습니다. 후련하게 김경미님 보내주셨어요. 오늘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가지런히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피플크루의 너에게 준비했어요. 이 노래 듣고요. 라라벨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올게요.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생각을 주고받는 동안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라벨 오늘 주제는 대놓고 하는 장기자랑 타임. 얼마 전에 6810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큰딸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전 골든벨도 올렸었고요. 최우수 글짓기? 그리고 전 과목 올 A상. 독후감 상문? 전국 편지쓰기 대회? 표창장? 임명장? 장학금? 정말 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학원도 안 다니고 스스로 공부해서 서울대에 간 기특한 딸입니다. 외교관이나 법조인이 꿈이라는 제 딸 응원합니다. 아니 이런 딸을 그렇게 꽁꽁 숨겨두셨어요? 어떻게 자랑 안 하고 베기셨어요? 상장 넣어둘 파일이 별도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이란 상은 다 쓸어오나 봐요.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얘기는 하겠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렇다고 내가 먼저 꺼내자니 갑자기 쟤는 왜 지자랑이야 할까봐 또 눈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있으세요? 뭐 우리 아들이 월급을 받았다고 계좌로 얼마를 싸줬다. 0이 몇 개 붙었다. 이런 것도 자랑일 수 있고요. 그리고 20몇 년째 바지 사이즈, 허리 사이즈, 몸무게가 동결이다. 이런 것도 아주 굉장한 자기관리니까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랑도 좋고 대출 다 갚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 피부 내가 봐도 너무 윤기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큰 자랑도 좋고 남들이 들으면 그게 자랑이야?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 금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오십시오.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인맥 자랑, 내 자랑까지 오늘만큼은 팔불출 아닙니다. 브라보예요. 자랑타임 멍서 깔아드리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라라베 선물로는요. 햄버거 세트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우리 가족들의 문자 메시지 자랑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블랙콩이 노래합니다. 분홍 주문서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유 씨의 노래 분홍신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와, 사연들이요. 어머.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숨겨두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자기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랑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겸손 금지 전 좋은 것 같아요. 장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선님. 저희 딸이 중학교 재학 중인데요. 수학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안 했다고 하는데 상장을 받았다고 하니 자랑하고 싶네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팔불출 엄마인가 봐요. 아우, 가끔 겸손 금지입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얼마나 어머님이 좋으셨겠어. 이미선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최성우님? 이거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이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금까지 있어주어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에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 말하는 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보다 먼저 생각이 났다고. 내가 가족을 앞질렀어. 우리 최성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006님, 저는 50대 후반인데도 숱도 많고 흰머리도 없어요. 유전이긴 한데 이것도 자랑이죠. 하셨습니다. 8006님. 아, 또 가만히 있자니 또 안 할 수가 없네. 저희 엄마가 흰머리가 60대에 나셨거든요. 정말 까매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 뭐 마흔 초반 되는 그런 후배들도 그렇고 30대 후반 친구들도 이 새치도 있고 흰머리도 있고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여기 옆부분에 막 흰머리가 우후죽순 막 나타난다고 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 흰머리가 정말 막 찾아서 한 개? 두 개? 이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늘 아, 유전이긴 한데 참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8006님도 오, 숱도 많고 흰머리도 없다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냥 뻔뻔스럽게. 저희 조카가 이번에 받아쓰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조카가 이번에 받아쓰기를 100점 맞았어요. 서울대를 보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하시면서 김하정님 아주 귀여운 그런 자기 자랑을 조카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받아쓰기 100점. 저의 경험을 봤을 때 받아쓰기 100점 맞은 적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서울대는 저기 멀리 있었네요. 우리 김하정님. 근데 우리 조카는 할 수 있죠. 나랑 다르니까. 배수아님, 우리 중딩 아들 이번 2학기에 반장 됐습니다. 오, 반장 됐어. 소리 질러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항상 너의 앞길을 응원해. 고맙고 사랑해 하면서 배수아 어머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드님 반장 됐어. 축하드립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차를 사주셨대요. 와, 멋지다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쿨해서 너무 좋아요. 7258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며느리가 아주 근사하십니다. 우상희님은 저는 요리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등 뒤에서 보면서 익힌 덕분이랄까요? 또한 손맛도 있어서 더 맛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반찬 가게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상희님. 어머님도 손재주가 좋으시고 우리 우상희님도 어머님을 꼭 닮으셨나 봐요. 만약 반찬 가게 오픈하시면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원호님도 문자 보내주셨고 빛난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에요. 40대지만 내 피부는 20대같이 매끈 탱탱합니다. 비결은 1일 1팩하고 물 진짜 많이 마시고 있어요. 모두 해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 섭취하고 그리고 1일 1팩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죠. 그래도 이 피부도 타고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치아 건강도 마찬가지고 눈도 그런 것 같고. 며느리가 임영웅 씨 티켓 사주어서 여러 번 공연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 자랑할 만하죠? 우리 며느리 최고 하시면서 오늘 며느리 자랑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리고 5006님 사연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택시 운행 중에 알게 된 이번에 라라랜드 잘 듣고 있는데 운행 중이다 보니 문자를 보내기 힘들었는데 오늘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잠시 운행을 멈추고 산 위에 전망대에서 잠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아, 스트레스 받으셔서 산 위에 전망대 가셨어. 5006님 잘하셨네요. 자랑 하나 하시라 하니 굳이 하나 하자면 우리 아들은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매달 용돈을 저에게 월급처럼 보내줍니다. 아니 어머니 왜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와 아드님이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매달 용돈을 저에게 월급처럼 보내준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모아놓은 금액이 천 단위가 넘네요. 자랑하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잘하셨습니다. 오, 기분 좋은 생각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언제 받았나 싶으시죠?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아들 두셨네요. 5006님이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박재범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자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박재범 씨의 좋아 듣겠습니다.

박재범 씨의 좋아였습니다. 행복이 날아오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입니다. 뽀니님이 자랑을 하라고 해서 자랑을 합니다. 저는 두 딸을 둔 50대 엄마입니다. 진짜 어디 자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속 시원하게 우리 딸들 자랑을 해보렵니다. 아주 따님들이 훌륭하십니다. 큰딸은 승무원이시고 12월에 신부가 되신대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둘째는 육사 장교에 합격했습니다. 어우, 난리가 났습니다. 경사가 났습니다. 진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행복이 날아오다님 참여해 주셨고 우정현님 60이 다 된 나이에 재과기능사 원패스로 취득했습니다. 오, 훌륭하시다. 이거 가슴에 담아두고 계시면 안 돼. 자랑하셔야지. 잘하셨어요. 그리고 PHS 닉네임을 쓰시는 분 저의 자랑을 하겠습니다. 히히히. 부끄러우신가 봐. 평범한 회사 다니면서 아들, 딸, 사춘기 둘, 남매까지 돌보며 운동은 꾸준히 하고 저는 4개월 동안 식단 조절해서 드디어 저의 버킷리스트이자 바디 프로필 찍었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1인 면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고자 하는 목표 도달하셨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네요. PHS님도 문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이보님 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자를 보냅니다. 0283님 저는 30년째 몸무게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보통 노력 아니에요. 자랑이죠. 그럼요. 자랑이죠. 44에서 45 늘 똑같습니다. 엄청 날씬하시다. 키는 좀 작답니다. 이보님 너무 팬이에요.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자기관리에 멋지게 변화 없이 쭉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밀고 나가요. 그쵸? 좋잖아. 건강하고. 이번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80점으로 1급을 땄습니다. 어우 힘드셨을 텐데 잘하셨네요. 딱 턱걸이. 크크크. 아이고 입간지러 하시면서 8367님 보내주셨어요. 민디님 저는 소처럼 일해서 부모님 아파트 대출금 제가 다 갚아드렸습니다. 멋지다. 멋져. 지금은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겨서 집값이 껑충 뛰어 올라서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아우 뭐 그냥 잔치를 해도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민디님. 여기에서 보아의 온리원 듣고요. 광고 듣고 와서 몇 분 더 소개를 해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7: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이번에 라라랜드 8377이 콩디 이날을 기다렸나 봐요. 칭찬받고 싶어요. 평소 알뜰하게 아껴 쓰고 허튼데 돈 안 쓰고 모은 돈으로 드디어 원룸에서 투룸으로 옮겨갑니다. 아우, 알뜰하시다. 참 착하시네요. 꿈에 그리던 일을 이뤄서 너무 행복합니다. 10월에 이사 가는데 벌써 내 방을 꾸밀 생각에 신이 나요 하셨습니다. 신 나시겠습니다. 그리고 3777님, 번호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립니다. 3777님, 저 로또 당첨됐어요. 무려 30억이요. 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해놔서 이제 시작하려고요. 이런 자랑 꼭 하고 싶어요. 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자기 자랑 은근히 꺼내보는 것도 자존감 높여주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분들의 문자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블랙홍디, 제 자랑이 단연 1등 아닐까요? 와이프가 한 달 용돈 10% 인상해 주었답니다. 오, 소리 질러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0% 용돈이 인상되셨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9063님, 오늘 라라밸런스 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벨에 소개된 분들 중에 5006님, 최성우님, 심원호님, 우상희님, 행복이 날아오다님, PHS님, 요분들에게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랜드 1부 끝곡은요, 김진표 씨의 흐르는 강물처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번호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가사가 다 생각나네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오늘 나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심현옥님 읽어주지도 않으면서 매번 문자 보내라고 하고 언니 미워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미워. 밉겠지. 소개가 맨날 안 되니까 얼마나 밉겠어. 우리 현옥님 마음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원호님, 나는 당신의 자랑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랑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김민지님, 초록 티셔츠에 스카프 뒤 초록 공지. 아우, 제 스타일이네요. 하시면서 그린 색깔을 좋아하시는구나. 김민지님 문자 잘 받았습니다. 하여가 너무 좋잖아요.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 박계영님이 또 보내주셨고 우리 애경님도 오랜만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들어서 좋으셨나 봐요. 김설인님, 우리 가족이 다 좋아하는 콩디와 라라랜드 아이 하원과 겹쳐서 뒤늦게 출석합니다. 뒤늦게 오셨어. 우리 김설인이 오늘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살고 계셨어.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때맞춰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포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다고요. 주말 농장에서 수확한 애호박이랑 부추, 청양고추로 퇴근 후에 애호박전에 막걸리 먹자고 신랑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빨리 퇴근해서 먹고 싶네요. 1276님 보내주셨어요. 막걸리하고 청양고추 이렇게 닦는 애호박 부추. 맛있겠다. 그리고 언니 오늘 비가 너무 와서 저녁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치킨 오랜만에 시켜 먹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배달 잘 안 시키는데 따끈하니 너무 맛있어요. 가족들이 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혜림님 문자 주셨어요. 8006님도 보내주셨고 뿌니 언니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설지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래떡은 그냥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최고입니다 하시면서 요렇게도 제가 예전에 할머니가 많이 해주셔서 먹어봤죠. 맛있죠. 고소하니. 도병태님도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콩콩 디스크자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저 블랙콩디의 선곡에 라라 가족들이 릴레이로 화답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이상은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 환상의 남성 듀오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상의 남성 듀오 너무 많지. 떠오른다. 남성 듀오가 떠오른다. 라라 가족들의 선곡 저희 몸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참 저는 혼자서도 잘 노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아 너무 잘 노는 것 같아.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놓고 여러분들에게 빵빵 싸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콩디 첫 곡 나갑니다.

세비지 가든의 노래 들고 왔습니다. 호주에서 결성한 남성 2인조 듀오죠. Truly, Madly, Deeply. ...97년 데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이 곡이요.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 합산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9년이 지나서 바로 며칠 전 10억 스트리밍을

가든에 이어지는 곡은요, 패시앗 보이스의 노래를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듣자마자 웅장하고 힘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두 사람은 1981년 런던의 전자제품 가게에서 같은 신시사이저에 관심을 보이다가 서로 음악적인 부분이 통해서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고 웨스트는 원래 1979년도 빌리지 피플이 발표한 노래입니다. 패시아 보이즈는 1993년에 싱글로 이 노래를 발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국 남성 듀오 패시아 보이스의 노래 만나보시죠. Go West!

바지에 스팀 체인 어딨더라? 크크크 하시면서 홍영민님, 듀스의 나를 돌아봐. 서한희님, 나를 돌아봐 이 노래 생각납니다. 3247님도요. 전혜라님, 엄마를 통해 알게 된 곡이랍니다. 문수연님, 나를 좀 돌아봐주세요 쿵디님 하시면서 이 노래로 많은 분들이 받아주셨습니다. 듀스가 노래합니다. 나를 돌아봐.

블랙홍 언니 이 노래 듣고 파요. Fly to the Sky 생각납니다. 상남자 남성 듀오 Sea of Love. 그리고 김혜정님 7916님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이어서 김혜정님 요즘도 자주 듣는데 너무 좋아요. 5423님 콩콩 디스크 자켓 Fly to the Sky 노래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Sea of Love.

소개 안 될 거 알지만 보냅니다. 안 될 줄 알았지? 4115님 미스터2 하얀 겨울이요. 더위가 가실까요? 히히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엄경미님 미스터2 하얀 겨울 저는 우울할 때 한 번씩 듣는 노래입니다. 추억이 있어서 저를 외롭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해 보고파 SMJ. 차은홍님 언니 전주 듣자마자 미스터2 생각났습니다. 하얀 겨울 신청합니다. 저는 겨울이 더 좋아요 하시면서 이 노래로 받아주셨습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콩콩 테마는요. 환상의 남성 듀오를 만나봤습니다. 저 이분은 오늘 세비지 가든의 트롤리 메들리 디플리 이 곡 한 곡을 데리고 왔고요. 이어서 패시아 보이스의 Go West 이렇게 이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듀스의 나를 돌아봐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받아주셨고 지금 방금 들으셨죠? 근데 확실히 온도가 좀 떨어졌다고 이 노래 들으니까 좀 춥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장훈진님은 육각수 홍부가 기가 막혀 안 되나요? 하셨고 그리고 우리 최은정님도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조충모님 신청한 곡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근데 컨츄리 곡보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김미 김미 생각났다 하셨고 또 텔미 텔미 하시면서 조충모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콩디님 퇴근길 배가 고프니 바로 떠오르는 듀오가 있네요. 밥만 잘 먹더라 부른 창민 씨 그리고 이현님 듀오 옴므 들려주세요. 밥만 잘 먹더라 0741님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도 좋죠. 그리고 클론이죠. 초련 듣고 싶어요. 6531님 유소희님 클론 야광 팔찌 신세계를 펼친 듀오입니다. 조영희님은 유엔의 파도 듣고 싶다고 하셨고 안규영님은 량현양아 학교를 안 갔어 귀엽지만 대단한 쌍둥이가 생각났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클론이 노래합니다. 초련.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결혼한 지 12년.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 아내는 현아라는 예쁜 이름을 잃어버렸다. 아이들은 엄마, 나는 은빈 엄마.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사는 동안 아내는 주름도 조금 늘었고 목소리도 제법 커졌고 나이도 마흔을 넘겼다. 그리고 아름다운 훈장을 닿는 동안 가장 많이 늘어버린 건 그건 바로 몸무게. 얼마 전 은빈 엄마가 비장한 얼굴로 선언했다. 자기야, 잘 들어. 나 살 뺄 거야.
1: 갑자기?
0: 흠, 두고 봐. 나 옛날 몸으로 돌아갈 거야. 그날부터였다.
1: 여보, 나왔어. 나왔다고. 아우, 깜짝이야.
0: 새까만 운동복을 쫙 빼입고 거실 한복판에서 훌라이프를 돌리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허리가 아니라 거실 전체를 돌릴 분위기였다.
1: 여보, 살살해. 아니, TV 날아가겠어.
0: 자기야, 말 시키지 마. 나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나는 살을 뺄 거야. 훌라후프로 끝이면 다행이었다.
1: 며칠 뒤부터는 요가까지 시작했다. 퇴근해서 거실에 들어오면 다리는 이쪽으로, 허리는 저쪽으로, 도대체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한참 봐야 알겠는 자세로 몸을 꺾고 있는 아내.
0: 자기야, 나 괜찮아?
1: 아니구나, 남편이구나. 여보, 괜찮아? 119 안 불러도 되는 거지?
0: 정말 무식하기는. 이건 요가거든? 아시탄가거든?
1: 급기야 물구나무까지 도전하는 아내. 그런데 왜 꼭 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바로 내 앞에서 하는 건지.
0: 아, 여보, 빨리 다리 좀 잡아봐.
1: 아우, 아니 이걸 꼭 이렇게 해야 해.
0: 아, 자기야, 빨리 잡으라고. 나 넘어갈 것 같다.
1: 어쩌겠나. 나는 퇴근만 하면 아내의 두 발목을 붙잡고 서 있고, 우리 집 거실에는 여리여리 날아갈 것 같던 현아 대신 검은 운동복을 입고 거꾸로 선 은빈 엄마가 기억과 함께 나타났다. 현아야, 근데 몇 킬로나 빼려고 그래?
0: 많이는 아니고 2킬로? 2킬로 정도 뺄 거야. 왜?
1: 아니 누구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싶어서.
0: 아내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누구긴 누구겠어. 나지.
1: 아,
0: 그리고 당신한테도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1: 나한테?
0: 응. 왜? 싫어?
1: 싫긴. 사실 나도 아내가 오랜만에 예쁜 옷 입고 곱게 화장하고 나오면 은빈 엄마가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소녀 현아가 모여서 아직도 한 번씩 마음이 슬쩍 설렌다. 하지만 오늘도 현아는 하드 트레이닝 중.

아이고 힘들다. 고대다. 아이고 대다. 코스모스 갔던 현아는 어디로 간 걸까? 아니 그보다 수줍수줍 부끄럽고 소녀 같던 현아는 어디로 간 걸까? 어디 갔니 현아야?

어떤 가요에 이어서 성시경 씨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박 작가님, 저 좀 민원 하나만 넣어도 돼요? 이 어떤 가요 대본에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나라고 적어놓으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나, 여자 목소리를 냈다가 뭐 바로 잡았으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아 메소드 연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거기 거기에서 아 깎였어 점수가. 근데 민원이 들어왔어. 아 정말 이 목소리 듣기 싫다라고 하신 분 계셨어. 그쵸. 너무 하이톤이기도 하고 근데 연기할 때 이게 잘하면 굉장히 재밌거든. 그래서 제가 하이톤으로 잡았는데 어, 정말 이 노래 이 목소리 너무 듣기 싫다고 듣기 힘들다고 하셨나 아무튼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한순간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임혜정님 콩디 연기하면서 웃음 못 참고 저도 들으면서 웃음 못 참고 그렇지? 웃겼지? 임혜정님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요새 남편이 있든지 말든지 요가인지 체조인지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일 같지 않네요. 5437님 김옥현님 나도 현아 그대도 현아 저 보는 것 같은데요. 크크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예쁘게 봐줘요. 귀엽잖아요. 그리고 6765님 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콩디 연기 고되시죠? 고대입니다. 아니 왜 남편 목소리 연기를 더 잘하시는 거죠? 파 썰다 말고 너무 웃겨서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갔지? 웃겼지? 그리고 안희로님 아내가 건강한 몸매를 만든다는데 도와줘야죠. 줌바 댄스 등록시켜주세요. 그리고 최미경님 물구나무 석이요? 와 난 요가 몇 년을 해도 아직 못하는 물구나무를 너무 부럽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소영님도 보내주셨어요. 가긴 어딜 가겠어요. 그냥 꽃사슴이 12년 만에 육식사슴으로 변했을 뿐 같은 사람 맞아요 남편분아 하시면서 이소영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조유정님 콩디 연기 너무너무 잘하세요. 콩디 너무너무 웃겨요. 웃기지? 막 강요해. 우리 은주님은요 콩디 오늘도 비오는 9월의 첫날 즐겁게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떤가요 꾸며주신 분에게 한명우님이 보내준 이야기였단 말이죠. 이분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기를 전해드리고 선물을 또 안 쓰고 그냥 저희분이 퉁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살아 숨쉬는 이야기 어떤가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보니 1인 3역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지금 스페인 여행 중에 청취하고 계시대요. 노르웨이에서 이번에 라라랜드를 청취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시지 않나. 스페인에서 여행 중이신데 즐거운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라라랜드가 생각이 났죠. 감사해요. 여기는 오전입니다. 타국서 듣는 라라랜드 멋진걸요 하시면서 희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즐거운 여행 힐링 멋지게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숙님도 문자 보태주셨고요. 김정학님, 와 이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20년 된 차래요. 오늘 차 검사 갔는데 5년은 끄떡없다네요. 17만 탔는데 20만 넘길 듯요. 아직 새 차 같네요. 우짜스까요 하시면서 김정학님 굉장히 차를 잘 타셨나 봐요. 건강 아직도 건강하다고 5년 끄떡없다고 결과 받으셨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1416님도 송파 쪽인데 퇴근길에 잠깐 비가 오고 난 후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너무 예뻐서 한 컷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646님도 보태주셨고 강은아님 퇴근길 오랜만에 버스에 앉아서 갑니다. 기분 좋아요. 소소한 행복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아리따우신 여자 두 분이 지금 이번에 라라랜드를 함께 들어주시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파란 우산도 멋있으시고 그리고 블랙 우산도 굉장히 포스 있으십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두 분 가시는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은요. 최연재 씨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를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신이 3천여 가지 재능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는 부여해준다고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그 재능을 찾아서 키워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3천여 가지의 재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부 잘하고, 말 잘하고,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잘 찾아내는 능력, 오래 기다릴 줄 아는 능력, 뭐든 맛있게 먹을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떤 재능이 있는 아이였을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영국의 싱어송 라이터죠. 가브리엘의 드림스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노래를 찾아내는 재능, 이런 능력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대는 지금 어떤 노래가 생각나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로 시작해서 94로 끝나는 그대 안녕하세요 하셨는데요. 그대도 안녕하시죠? 이렇게 또 함께 인사하면서 팝스 프리덤 시작할게요. 마이클 부블라의 Hold On, 마크 콘의 Walking in Memphis.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한 시절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음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그 차트. 오늘은 2003년 오늘의 빌보드 12위 곡이에요. 비욘세의 Baby Boy입니다. 사실 차트를 살펴보면 오늘의 빌보드 1위 곡 역시 비욘세의 노래입니다. 제이지와 함께한 Crazy in Love가 정상을 지키고 있고요. 후속곡인 Baby Boy가 그 뒤를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팝계는 비욘세의 물결로 가득했어요. 자메이카 출신의 션 폴과 함께한 Baby Boy는 이후 빌보드 핫100 정상까지 오르면서 비욘세가 더 이상 다이스티니스 차일드의 멤버가 아닌 솔로 슈퍼스타로 우뚝 섰음을 보여줬죠. 비욘세의 Baby Boy, 션 폴의 피처링입니다.

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비욘세의 Baby Boy, 쇼폴의 피처링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대는 귀여운 거 좋아하세요.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교 연구진이 귀여움의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귀여운 동물의 사진을 보면 사람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요. 세심함이 필요한 일을 더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 아닌가요? 물론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고 이런 변화를 직접 느껴본 분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귀여운 걸 보면 대체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하죠. 마음도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음악도 귀여운 느낌이 팡팡 터지는 곡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코데츠의 롤리팝, 아지스의 뱅쉥어랭. 뱅쉥어랭은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는 의성어입니다. 그리고 폴 에반스의 Seven Little Girls Sitting in the Backseat까지 듣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나는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해리 채핀의 Cats in the Cradle입니다.

며칠 전 아들이 태어났지. 별탈 없이 세상에 나왔어. 하지만 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했고 돈 낼 때도 많았다네. 내가 없는 사이 아들은 거짓말을 시작했지.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을 배웠지.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지. 아시죠? 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요람 속 고양이와 은숟가락, 파란 옷의 남자아이와 달 위의 남자. 아버지 언제 오실 거예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때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자꾸나. 며칠 전 아들이 10살이 되었지. 아버지, 같이 공놀이해요. 던지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오늘은 안 된단다. 할 일이 많아. 아들은 걸어나갔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 며칠 전 아이가 대학에서 다니러 왔지. 다 큰 어른이 된 것 같아 말했지. 아들아, 난 너가 참 대견하구나. 잠깐 좀 앉아볼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웃으면서 말했어. 아버지, 자동차 열쇠나 빌렸으면 해요. 나중에 뵐게요. 자동차 열쇠 좀 주시겠어요? 요람 속 고양이와 은숟가락, 파란 옷의 남자아이와 달 위의 남자. 아들아, 언제 돌아올 거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때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그 노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는 말은 하리 채핀의 Cats in the Cradle, 요람 속의 고양이였습니다. 하리 채핀의 아내인 시인이자 작가인 샌디가 쓴 시에 멜로디를 붙인 노래라고 하죠.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 3편에서 슈렉이 아버지가 될 거라는 소식에 당나귀가 축하한다며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할랄레드의 And Baby, 에릭 카멘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듣고 오죠.

하나레디의 And Baby, 에리카 마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쿠바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Buena Vista Social Club의 Del Camino a la Vereda, 길에서 오솔길로 하고요. 이어서 Rey Anis Lopez의 El Cazador de Brujas Solitarias, 외로운 마녀들의 사냥꾼입니다.

0: 부이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다 까미노 아라바라다, 길에서 오솔길로, 레이아니스 로페스의 알 까사도르 다 브루아스 솔리다리아스, 외로운 마녀들의 사냥꾼 듣고 왔습니다. 아이스커피잔에 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으면 맛있게 보이죠. 사람에게도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으면 멋있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릴 땀이 분명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잭슨 브라운의 The Road Out and Stay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Pops Freedom 김보민이었습니다.
1: I'd like to do a song I never played in public before. It's a brand new song. It's sort of a tribute to the friends of mine that come out here.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밀가루와 물의 양부터 시작해서 반죽 온도, 발효 시간에 따라 맛이 천지 차이거든요.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죠. 누굴 만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에 따라 하루의 맛이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일 수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Better Together 이었습니다. 아, 맛있는 빵과 디저트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너튜브에 들어가면 모든 레시피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맛을 구현해내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

분들 중에 제빵사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친구 생일 때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빅토리아 케이크라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 파운드 케이크처럼 만든 다음에 크림도 만들어야 되고 퓨레 같은 것도 막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너튜브를 보고 따라했었는데 실패까지는 아닌데 뭐라 해야 될까요? 일단 모양이 그 완벽하게 안 나오고요. 그리고 크림의 돼지도 같은 게 참 저는 너무 묽어가지고 막 질질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 크림을 만드는 것도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온도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몇 번을 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해리포터 같은 데서 봤던 무슨 물약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8번 저을 거 한 6번 저어도 되지 않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빵과 디저트를 만드는 것은 쉽지 많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래서 정해진 레시피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살짝 더 신경 써서 하루하루를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 만들기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취미 베이킹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꿀팁 좀 전수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뭐 그 케이크를 비롯해서 막 비건 베이킹 이런 것도 몇 번 해봤는데 성공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꿀팁을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9월 두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1: 실사박사 실사박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 출판 해냄.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오셨고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유지훈님, 에어컨을 틀면 춥고 끄면 더운 요상시리한 날씨가 되어버렸어요. 유원님은 요즘 어떻게 하시나요? 전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아직 에어컨 없인 못 살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저는 잠잘 때는 이제 선풍기도 안 켜고 잡니다. 저는 조금 추워요 이제. 저녁 시간은 춥고 낮 시간대는 회사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스튜디오나 이런 곳들은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추워서 겉옷을 챙겨 다니곤 합니다. 그 외에 운전할 때는 에어컨을 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우님 말씀처럼 좀 틀어놓으면 추워요.

그러면은 끄면은 근데 또 약간 습하고 꿉꿉하고 덥고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쵸? 아, 참 애매한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비가 좀 오면서 기온이 막 엄청 더울 때보다

배은지님, 오늘 아침 메뉴는 백숙! 불위에 올려두고 여유롭게 할 일과 리스트 만들면서 상하 청취. 좋은 노래 잘 듣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아침부터 백숙을 드시네요. 어우, 엄청난 만찬인데요. 은지님 진짜 부지런하시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생생정보 더빙을 하는데 백숙의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 생생정보가 이제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와, 근데 누룽지 백숙이라는 게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누룽지를 미리 어떻게 좀 이렇게 끓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약간 되직하게 이렇게 착 해가지고 먹는데 그 꾸덕하니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약간 리조또 같은 느낌도 나면서 퓨전 백숙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 백숙 생각이 나네요. 생생정보 더빙을 하면 얼마나 배가 고파오는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백숙 아침부터 맛있게 잘 드시고요. 상하도 쭉 7시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까요? IU by Summer 김민석 취중고백.

아이유 바이 썸머, 김민석 최종 고백 들려드렸습니다. 김영란님, 결혼한 딸이랑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일본 소도시 여행 가요. 새벽 시간인데 도로에 차가 아주 많네요. 모두 상쾌한 아침 들으면서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평일에 이제 뭐 서울 사시는 분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가실 때 기분 되게 좋지 않나요? 새벽 시간대 출발해가지고 왠지 뭐 거기가 직장이 아니라면 사실 그쪽으로 갈 일이 없다면 여행 갈 때만 느껴지는 인천 공항 가는 길, 아, 너무 설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역주행하는 느낌? 뭔가 예, 참 설렜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니 그나저나 요즘에 일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예, 조심하시고요. 일본 소도시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소도시 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시고요. 예, 가셔서 시차도 많이 안 나니까 상쾌한 아침 청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따님과 오랜만에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현님께서 어제 구룡포 갔다 왔습니다. 배 타고 놀았는데 너무 재밌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포항 맞죠? 포항 구룡포. 아, 제가 또 대구에 살 때 경상도 지킴이로서 포항 쪽도 조금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요. 과메기를, 구룡포 과메기를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여러분들 과메기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그 과메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먹고 그게 택배도 요즘에 잘 되잖아요. 막 집에도 배달도 했다가 대구 집에도 막 시켰다가 그래서 그 경상도 살 때는 그렇게 많이 과메기를 먹었었답니다. 아, 또 병현님 문자 보니까 과메기 생각이 나네요. 오늘 좀 먹을 거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이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프닝을 빵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식욕이 돋가진 것 같아요. 빵부터 백숙, 과메기까지. 아, 맛있는 거 좀 드셨나요? 포항 물에도 맛있고 맛있는 거 너무 많죠. 병원님 잘 재밌게 노셨다니까 좋네요. 배 타고. 네.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데스리의 You Gotta Be.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3년 9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2위 그리고 8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2위는 오랜만에 보는 그룹입니다. 21 Do You Love Me 인데요. 2013년 8월 발매된 디지털 싱글 앨범이고요. 뮤직비디오가 21의 홈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8위는요.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인데요. 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의 얘기인 것처럼 고백하는 가사로 신선한 충격을 줬던 곡이죠.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21 Do You Love Me 산이 아는 사람 얘기.

유언이의 플리마켓 2013년 9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12위 21 Do You Love Me 그리고 8위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뭐 두 곡 다 명곡이지만 산이의 아는 사람 얘기는 뭐 정말로 그 당시에 인기가 진짜 많았었죠. 여러분들도 기억나시나요? 진짜 남의 얘기인 것처럼 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이 노래가 있기 전에는 인터넷 같은 데에서 뭐 그런 사연들이 있긴 했었는데 아 내 친구 얘긴데 내 친구가 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었는데 이게 노래로 나오면서 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친구 얘기라고 둘러댔을 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당시에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랩이 되게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뭔가 이런 사랑 얘기나 좀 노래 부르듯이 하는 그런 싱잉 랩이 참 대세였던 시기였죠. 아 또 이렇게 옛날 노래들 들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3년 전의 노래들 두 곡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4990님 문자 읽어드릴게요. 문자를 보실지 모르겠으나 유언님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굉장히 힐링되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4990님 아 맞아요. 새벽 시간대 굉장히 고요해서 뭔가 조금 아 뭐라도 틀어놓고 싶다 이렇게 느껴질 때 가끔 있잖아요.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우리 상쾌한 아침을 틀어두시면 참 좋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늦은 밤에 택시를 오랜만에 탔는데 그 택시에서 기사님께서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운전을 하시는데 교통방송 DJ이셨어요. 근데 되게 조잘조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그게 되게 집중하게 되고 은근 네, 비 오는 날이었는데 힐링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내 목소리 들으면서 그럴까? 근데 그분은 되게 차분하셨었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더 톤을 바꿔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아무튼 네, 다른 경쟁자 DJ를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힐링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일하시는 모든 분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네, 상쾌한 아침 들으시면서 2시간의 힐링 타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김정수님께서는 드디어 농사 잘 지은 신고배 수확해서 오늘 첫 경매 나갑니다. 귀농 후 3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고생도 많았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농사 지은 게 경매 들어가니 너무 행복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축하드려요.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네요. 이게 또 농사를 짓는다고 무조건 수확이 딱 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매에 나가게 되는 거군요. 와 3년 만에 드디어 배를 수확하셔가지고 첫 경매에 나가시는 그 기분이 너무나 짜릿할 것 같은데 좀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수님 문자 보니까 얼마쯤 하려나? 막 진짜 좋은 과일들은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 과일들 먹어보면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정수님 좋은 가격에 잘 팔고 오시고요. 네, 좀 다녀오셔서 저희 상쾌한 아침 자랑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배 먹고 싶네요 또.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K-Will 네가 하면 로맨스

K-Will 니가 하면 로맨스 띄워드렸고요. 9825님 문자입니다. 유원 DJ님, 가족들이 모두 깊게 잠든 이른 아침, 저는 혼자 미라클 타임. 따뜻한 물을 받아 반신욕을 하며 라디오를 켜고 있습니다. 욕실 안에 울려 퍼지는 DJ님의 목소리와 따뜻한 음악, 그리고 온기 가득한 반신욕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저에게는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는 미라클 타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잔잔하게 마음을 채우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유원님 목소리로 좋은 기운 듬뿍 받고 시작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신청곡은 최유리의 숲 부탁드려요. 아, 잔잔하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삑사리가 하필은 너무 꼭 이러더라고요. 죄송해요. 또 이렇게 따뜻한 반신욕 시간 미라클 타임 즐기고 계셨는데 너무 긴 문자에 감동한 나머지 목이 메어서 아유, 근데 너무 문자만 봐도 좋네요. 저도 반신욕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반신욕을 우리 9825님처럼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좀 다이어트에 좋다 해가지고 땀 빼려고 항상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막 예능이나 좀 시간이 잘 가는 그런 영상들을 주로 보곤 했었는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반신욕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잔하게 즐기고 계신데 제가 조금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죠? 9825님. 아무튼 이렇게 잘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기운 가득 담아서 함께한 아침 함께하고 있으니까 수요일 아침 따뜻하게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노래라도 잔잔하게 따뜻하게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9825님 신청곡 최유리의 숲 들려드립니다.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제트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대체 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모두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레지나 스펙터의 On The Radio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어때?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 함께 듣고 올게요.

한중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자, 오늘 여행을 떠나는 상상을 하면서 영어 표현들도 배워보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문장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 리듬에 몸을 맡겨요. 세 번째,

달콤한 일탈을 떠나요. 네, R&B, 소울, 네오 소울, 펑크 장르의 프로젝트형 아티스트 Velvet Funk의 2025년 발매곡 Sweet Escape라는 곡입니다. Sweet Escape. 이 제목 자체가 달콤한 도피, 뭐 달콤한 일탈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벌써 상상이 되시나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0: the stress.
1: You pulled up with the windows down. 자, 어떤 상황이에요? You pulled up with the windows down. 당신은 차를 멈췄어요. 근데 with the windows down 이라고 했으니까 창문을 내린 채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playlist heating sun going down. 아, playlist heating sun going down. 자, 이 부분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이 중에서 들렸던 hitting이라는 표현은요, 너무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Playlist hitting, sun going down. 아, playlist 진짜 좋고, sun going down. 태양은 지고 있네요. Said I need to breathe. 당신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I said 말고 you said 이런 상황입니다. You said I need to breathe. 아, 당신은 말했대요. I need to breathe. 숨을 좀 쉴 필요가 있어. 근데 I said say less. 내가 말한 버전이 이제 들린 겁니다. I said say less.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나는 말했다. Say less. 말을 좀 덜 해. 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건 너무 대문자 T 같은 말로 들리잖아요. 여기서의 say less라는 것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 더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다른 해석이 되죠. 굉장히 공감 능력이 좋은 대답이었어요. I need to breathe 라고 했을 때 I said say less. 말 좀 덜해.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threw my phone in the back. 네, 휴대폰을 차 뒤편으로 threw 던졌대요. And forgot the stress.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 잊었대요. 예, 휴대폰만 뒷좌석으로 던져도 확실히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리듬에 몸을 맡겨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left my heels at the door 이라는 가사가 들렸습니다. High heel은 at the door, 문 앞에 left, 벗어두었다 라는 거예요. 아, high heel은 문 앞에 벗어두었고 now my bare feet want the floor. 나의 맨발은 지금 뭘 원한다고요? Want the floor. 이 바닥을 원해 라는 건데 이걸 너무 직역하시면 영 어색하니까 이어지는 소절을 들으셔서도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건데 그냥 floor이 아니고 dance floor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맨발로 춤추고 싶어요 라고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Now my bare feet want the floor. 자, 이어지는 소절이 뭐였냐면 Let the rhythm take control 이거였잖아요. 그죠? 예, Let the rhythm take control. 이 리듬에 몸을 맡겨요. 이 리듬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이 리듬이 당신을 다 이끌도록 내버려 두어요. 라는 말이므로 Let the rhythm take control. 아, 앞에서 들렸던 그 floor은 dance floor가 맞겠다. 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Tonight we got one goal 이라고 외쳤어요. 오늘 밤 우리에겐 단 하나의 목표만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달콤한 일탈을 떠나요 라는 외치는 문장 찾아보세요.

뭐 실제로 떠나지 않더라도 이 음악만 잘 들어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Let's make a sweet escape. 첫 소절이었죠, 정답. Let's make a sweet escape. 달콤한

일탈을 떠나요. Just you and me tonight. 오직 당신과 나 둘만이서. 네, 오늘 밤. 그러면서 under moonlight, 달빛 아래에서 bodies swaying right.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몸은 swaying right. 네, 자연스럽게 잘 흔들리고 있죠. 라는 뜻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Don't need a map. 지도 필요 없어요. We'll follow the vibe. 우리는 그냥 이 분위기를 따를 거예요. Wherever this groove go, 이 groove가 어디로 가든지, 이 리듬이 어디로 가든지, that's our flight. 그게 뭐래요? 그곳이 우리의 flight. 네, 비행이야 라고 하셔도 되고 목적지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곳이 우리의 자유로운 비행이에요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답답할 때 이 음악을 통해서라도 잠시나마 sweet escape, 달콤한 일탈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함께 들어볼까요? Velvet Funk의 sweet escape.

이제 가슴이 트이는 리뷰 타임. 첫 번째,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해요. I need to breathe. 이 문장이었죠. I need to breathe. I need a moment to catch my breath. 혹은 I need some fresh air. 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도 들으셨죠. I need some fresh air. 아, 숨 좀 돌려야 되겠어. I need some fresh air. I need a moment to catch my breath. I need to breathe. 다 좋은 표현들입니다. 두 번째, 리듬에 몸을 맡겨요. Let the rhythm take control. 이라고 가사 속에서는 들렸습니다. 이거 말고 또 뭐가 가능할까요? Lose yourself in the rhythm. Lose yourself in the rhythm. 이것도 가능하죠. 세 번째, 달콤한 일탈을 떠나요. Let's make a sweet escape. Let's make a sweet escape.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Let's get away from it all. 이렇게 get away라는 동사구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Let's take a little getaway. 이렇게도 바꿔서도 가능합니다. Let's take a little getaway. 잠시 좀 일탈을 떠납시다 라는 뜻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I need to breathe. I need to breathe. I need to breathe. 두 번째, 리듬에 몸을 맡겨요. Let the rhythm take control. Let the rhythm take control. Let the rhythm take control. 세 번째, 달콤한 일탈을 떠나요. Let's make a sweet escape. Let's make a sweet escape. Let's make a sweet escape. 네, 이렇게 음악의 간접적인, 직간접적인 영향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아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식품 광고.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니, 뭐.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7097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러닝하면서 상쾌한 아침 듣고 있습니다. 10월에 있을 풀코스 마라톤 준비로 오늘은 30km를 뛰어나갑니다. 오늘은 7시 상하가 끝날 때까지 다 들을 수 있겠군요. 가을 마라톤 준비로 장거리 훈련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신청곡은 악동 뮤지션 다이너솔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여름에 한창 더울 때 좀 쉬시다가 이제 가을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꽤 계시더라고요. 30km 근데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7097님 훈련 잘하고 오시고요. 신청곡 들으시면서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악동 뮤지션 다이너솔 들려드릴게요.

이어서 0894님 사연입니다. 자랑 좀 하래요. 아침마다 남편이 우리 식구를 위해서 비타민 가득한 채소즙을 만들어준답니다. 사과, 샐러리, 비트, 오렌지, 당근, 브로콜리 몸에 좋은 건 다 넣대요. 이런 남편이 없다고 말하라네요. 알겠으니까 저는 TXT의 블루 오렌지 에이드 듣고 싶어요. 아우 우리 0894님 남편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정성껏 채소즙을 만들어주시는데 우리 0894님은 아, 다 필요 없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노래 틀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칭찬해드릴게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노래도 들려드립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블루 오렌지 에이드.

Good morning! Wake up! Dance! 김대은님. 오늘 물류센터 알바 마지막 날이에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듣고 싶어요.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들려주세요. 아, 새벽 시간에 하시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인가 봐요. 대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다니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같이 일하는 분들과 함께 들었으면 좋겠네요.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띄워드립니다.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지금 운동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샌드위치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수요일에 미라클 운동러들 만나볼게요. 1780님께서요. 제주입니다. 걷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데 앞으로는 계속 들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상쾌하네요. 그래서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제주에서 문자 보내주시고 처음 오신 새싹분이신데요. 오, 앞으로도 매일매일 상쾌한 아침 함께 하시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72님 안녕하세요. 슬로우머신 시작한 지 3일차 선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슬로우머신이 뭐예요? 약간 러닝머신같이, 러닝머신 아니에요? 러닝머신을 조금 천천히 뛰는 게 슬로우머신인가요?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슬로우 조깅인가? 그게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5972님 슬로우머신 네, 열심히 뛰시고요. 선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선물 드릴게요. 열심히 하세요. 점점 이 미라클 모닝러들이 아, 이 선물 주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좋습니다. 예, 많이 많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780님 그리고 5972님 샌드위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DJ 스네이크의 Let Me Love You.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누구나 악기가 들릴 때가 있다. 잠시만, 아 이건 다 처리했고, 아 뭔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냐. 이것도
1: 아 맞다 유연아. 응. 회계팀에서 너 찾던데.
0: 아 알겠어. 아 회계팀은 또 왜 찾는 거야. 내가 만만한가.
1: 아 아니 뭐 그 급해 보이진 않더라. 내가 회계팀이랑 미팅 있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얘기 나온 건데. 그래서 너
0: 알았다고 시간 되면... 알았다고
1: 그래.
0: 어 방금 좀 세게 말한 것 같은데. 아, 철규 오빠가 무슨 죄야.
1: 응, 왜 그래? 어? 오늘 엄청 다운돼 보인다. 무슨 일 있어?
0: 아 없어. 아,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아, 나 진짜 왜 이러지? 나 진짜 지킬앤 아이든가? 왜 말이 이렇게 나가지?
1: 뭐야, 뭐 동기가 지밖에 없나? 오케이, 안 건드릴게요. 뭐. 허유원 대리, 그 허유원 대리 그 자리 있나?
0: 아, 네, 부장님. 찾으셨어요?
1: 그 이번 달 매출 계획 빨리 이번 달 매출 계획표 빨리 보내줘 그거.
0: 아, 저번에 보내드렸는데요? 야 허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버릇없게 말하면 어떡해.
1: 저번에 그건 언제 보내줬어 허대리가. 내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코참 그 말을 걷다가.
0: 아 부장님이 기억 못하시는 거겠죠. 저 보내드렸다니까요. 확인해드려요. 오마이갓 제발 입 좀 다물어라 유원아.
1: 그래? 내가 까먹었나? 그럼 다시 보내 그거. 어? 다시 보내면 되지.
0: 아 네 자리에 가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 뭐야 보냈었잖아. 아니 지가 제대로 확인 안 해놓고서. 아 진짜 너무 짜증나.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승질내고.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다. 나 왜 이러냐.

0: 트러블메이커 내일은 없어 듣고 오셨고요.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누구나 악기가 들릴 때가 있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맞아요. 근데 진짜 사실 사연 속의 유언이는 조금 오버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또 스트레스가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악기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1: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네. 말은 안 걸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요. 막 언니 물론 무슨 일 있었는데 아 진짜 말 걸지 마. 막 이러면은 이거는 사실 친구한테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철규 아나운서는 아 내가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놀라거나 아니면은 또 나의 이런 말 말투나 행동 때문에 후회가 된 적 있어요?
1: 전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네. 방송할 때는 생방송할 때는 특히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그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이 방송 퀄리티에 영향을 주니까 그럴 때 뭔가 조금 톤이 높아지긴 하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제가 감정 기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냐? 예전에 이제 연애를 했을 때 지금 이제 제 아내 말고 네. 예전에 연애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상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애했던 상대들 중에서 이상하게 제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으면서 살살 긁을 때 있죠. 제가 그거에 좀 약한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박철규 아나운서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1: 제가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이성을 잃는 거죠. 거죠.
0: 원인은 있네요. 뭐 이유 없이 악기가 들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 그렇죠. 뭐 이유 없이 악기가 들리는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냥 성격이 그냥 의학스럽네요.
0: 아니 그러기보다는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할 때는 없어요. 근데 연애를 할 때 저도 가끔 와 진짜 스스로 뭔가 나 악기 들렸나 싶을 정도로 내 남자친구가 뭘 해도 그냥 짜증나고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금방 헤어지더라고요. 지쳐가지고. 근데 뭔가 이유가 있긴 있겠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멀쩡한데 안 그랬다기보다는 평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다가 왜냐면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또 연애도 하고 그럴 텐데 근데 또 평소에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조금 속상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악기가 씌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도 할 때도 그냥 갑자기 아, 나 악기 씌웠나 봐 왜 이러지?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1: 햄디는 좀 그 네. 연인한테 많이 기대는 스타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좀 찡찡도 되고 막 네. 이것저것 힘들고 그렇죠. 막 이런 걸 좀 토로하는 네네. 거가 좀 과해요. 하여튼 남자친구가 되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을 좋아하단 말이에요.
0: 아, 꼭 근데 그렇지만도 않아요. 요즘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좀 의존적인 연애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게 다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괜히 서운한 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악기가 들리는 순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사실 연애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만은 않으니까 좀 이런 거를 지양하려고 하죠.
1: 컸네요. 그 사이 언제 컸지?
0: 아니, 제 연애 얘기는 너무 이렇게 오픈해 주시지 마시고요. 우리
1: 아무것도 오픈한 게 없는데요.
0: 부끄러우니까요. 아니 훅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1: 아무것도 오픈한 게 없는데.
0: 네, 악기가 들릴 때는 그러면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좀 방법이 있어요?
1: 근데 사실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거 말고는 외부에서 해답을 찾을 수는 없죠.
0: 맞아요. 스스로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꿀팁이 있나요? 박철기 아나운서는?
1: 저요? 저는 네. 제가 어제 어떤 그림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서 적혀있는 문구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뭐 화가 나면 일단 운동을 해래요. 화가 나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이렇게 좀 그 상황과 솔루션이 적혀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한번 따라해봤어요.
0: 네.
1: 근데 기분 전환이 조금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뭐 들으시는 분들은 검색해보면은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0: 진짜요? 네. 찾아봐야겠다.
1: 어쨌든 그 해답도 내가 나의 기분과 나의 상태를 전환시키는 거니까 어쨌든 다른 외부에서 뭐 누군가한테 이거 스트레스를 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 악기가 해소되진 않아요.
0: 맞아요.
1: 악기는 스스로 쫓는 거니까 그렇게
0: 스스로 퇴마 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군요.
1: 누가 해줘요 그걸. 뭐 자기가 해야지.
0: 맞습니다. 우리 철기 아나운서 말처럼 너무 그 감정에 빠져있기보다 한 발짝 조금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심호흡도 하시면서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박철기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자우림의 하하하송 들려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2: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1: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존박의 네 생각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대는 물러났지만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안전운행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곳곳으로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이고요. 성산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조금 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하면서 4차로 막혀 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수산시장 부근인데요. 고장난 트럭이 멈춰 있어 4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진출하는 부근입니다.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 조심하셔야겠고요. 경부선 부산 쪽 오산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합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칠갑산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공주 쪽으로 2차로와 갓길 통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나와 밥 함께 해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하는 음식은 나도 그날만큼은 전부 좋아할게요. 브런치, 치즈 퐁듀, 까르보나라. 매일 내가 먹던 거예요. 그대가 좋아할 거리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 줄게. 윤현상, 봄이의 밥 한 끼 해요.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두 시간을 내어주세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9월 2일 수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 윤현상 봄이의 밥 한 끼 해요. 함께 들었습니다. 민경희님, 경화 DJ님 출첵해요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주상님, 안녕하세요. 경화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인사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해주신 장미애님, 또 출근 준비하신다는 박인용님,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또 김병근님, 경화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출첵합니다. 9058님, 안녕하세요. 그냥 좋은 날, 웃음은 만병통치약, 천냥빛도 갚고요. 남도 기쁘게 해서 행복해져요. 그냥 웃으면서 살아요. 아, 오늘도 웃는 하루 되십시오. 박명숙님, 경원님 반갑습니다. 이제는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곧 그치겠죠? 맑은 하늘과 햇빛을 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오늘 지금 여의도 기준 저 오는 길은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요. 예보상으로도 오늘은 살짝 흐린 기운이 있기만 하고 비는 그치는 것 같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비 오는 지역이 조금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후로는 좀 맑은 날이 바라시는 맑은 하늘과 햇빛이 곧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이렇게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의 예상 취침 시간 받고 있어요. 하루 잘 보내고 뭐 하시다가 몇 시쯤 주무실 것 같은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0: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장수환님이 댄스 댄스 하신 노래들, 듀크의 스타리안, 자자의 버스 안에서 들으셨습니다. 모두 좀 흥겨우셨나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0958님이 경아님 어젯밤 시사기획 창 잘 봤습니다. 역시 에이스 목소리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하고 말씀 주셨네요. 아, 에이스는 아니지만 봐주시고 또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네요. 어제 그 시사기획창 내레이션에 참여했었는데 어제 내용이 그 불법 사금융 실태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었어요. 시사기획창 자체가 이렇게 뭐 현안이라든가 부조리를 파헤치는, 불의를 파헤치는 그런 탐사 보도다 보니까 볼 때마다 또 참여할 때마다 좀 같이 고민하게 되고 공감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으면서, 그래 담기길 바라면서 노력하면서 내레이션을 했는데 잘 전달됐을까요? 김유희님,

내내 병원서 검사하고 오후 내내 약에 취해 잠에 빠지고 과연 오늘 잘 보겠죠 뭐 하고 아 1호가 고3이군요 벌써 아 근데 병원 검사요? 어디 아픈가요? 시험 보는 컨디션으로는 괜찮은 거겠죠? 우리 1호도 시험 잘 보길요. 신서연님, 경아님 굿모닝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7개월 임시 매장하다 오늘 드디어 정식 매장으로 오픈해요. 저 잘할 수 있겠죠? 하셨네요. 이제 튼튼하게 아주 잘 뿌리 내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잭 존슨의 노래 됐습니다. Sharing, waiting, wishing.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아내와 사돈 내외와 함께 다녀온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찍은 소원나무 사진. 커다란 감나무. 가지마다 초록잎이 빼곡한 감나무 한 그루를

둘러싼 끈 몇 개, 그리고 그 끈엔 색색깔의 종이들이 매달려 있다.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적은 소원 종이들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볼만한데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읽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을 모르겠다. 사람마다 소원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새삼 실감하기도 하고. 나 역시 작은 소원 하나를 적어서 걸어본다. 그리고 사람들의 간절함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송창식의 선운 사 일상의 것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사진 보내주신 0063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선운사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형가님이 있죠. 373호님 없어요. 하고, 아유, 이제는 노래하고도 대화를 하시네요. 저는 있거든요. 몸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언젠가 이 기억을 다시 채우려고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상 한 컷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 선운사의 소원나무 사진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원을 적는 곳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보다 보면 이 소원도 다 이루어지길 하는 마음도 같이 들고요. 이소영님,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소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양은정님, 모두 이루어져라, 얍! 하고 주문을 거셨네요. 0063님은 어떤 소원을 또 비셨을까요? 그 소원 꼭 이루어지길 저도 같이 바랄게요.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드릴게요. 일상 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허승희님,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어요? 올 아들 체육 4등급 나와서 주 2회 일찍 등교해서 강당에서 운동해야 한대요. 선생님께 감사해요. 울 아들 즐질 체력 하셨네요.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체육 등급이 한 몇 등급까지 있나요? 아무래도 느낌상 지금 4등급이 마지막 등급인가? 우리 요한이 체력 잘 기르자. 이정님님, 딸 아이가 휴가 내고 음악방송에 출연하는 SF9 오빠들 무대 보러 가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바쁘게 움직이네요. 덕분에 아침 일찍 경환님 목소리 들으며 여유롭게 출근 준비해요 하셨어요. 아유, 오빠들도 보러 아주 지금 신나게 마음 두근두근두근 하겠네요. 최하나님, 경원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오랜만에 지하철 타고 출근 중인데 정말 지옥철이 따로 없네요. 너무 덥고 힘들지만 우아주 들으면서 출근 중이에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하셨어요. 항상 혹시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가시다가 지금 오랜만에 대중교통 타시는 건가요? 지금 딱 러시아워 이제 시간대 접어들어가고 있어서 아주 사람이 붐비나 봅니다. 잠시 음악 들으시면서 좀 그 마음 잊으시길, 그리고 출근 잘 하시길 바랄게요.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 시스타의 러빙 유.

오늘 밤 뭐 하다가 언제쯤 주무실까요? 3117님, 이번 주 부부 모임이 있어서 아이들까지 총 30명 모이거든요. 와, 대인원이 모이시는데요. 고기랑 김치 요리 등 준비하느라 이번 주 내내 12시쯤 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청이랑 장아찌도 담가야 해서요. 잘 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네요. 강옥자님, 안녕하세요. 후텁지근한 아침이에요. 저의 취침 시간은 12시쯤일 것 같아요. 다이어트 댄스 첫날인데 신나게 운동하다가 씻고 누울 예정입니다. 오, 땀 흘리고 아주 꿀잠 주무시겠네요. 5880님, 어제 8시에 자려고 했는데 빵 만들 수 있는 르방 건조시키느라 12시에 잤어요. 오늘은 꼭 9시에 잘 거예요. 르방은 천연 발효종이에요. 아, 천연 발효종이요? 일반 이스트와는 차이가 좀 많겠죠?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김양희님, 오늘은 10시쯤 자려고요. 자영업자라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서 씻고 자는데 늘 11시쯤 자거든요. 오늘은 1시간 일찍 잠들어 보려고요. 아침이 덜 피곤하겠죠? 오, 그럼요. 그 1시간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저 몇 시에 자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10시 안에는 무조건 자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9시에 자면 가장 좋은데. 유경희님, 오늘 오후 1시에 취침 예정입니다. 밤샘 근무하고 11시에 퇴근하고 자야 할 것 같아요. 피곤하네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꿀잠 주무십시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로비 오비슨이에요. In Dreams.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and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각 7시 43분입니다. 아, 로이 오비슨의 인 드림스 들으셨는데요. 제가 잘못 발음을 했네요. 5327님, 학생 건강 체력평가 팝스라고 하는군요. 5등급까지라고 아까 그 4등급이라서 운동하게 됐다는 유한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팝스가 5등급까지고 4, 5등급 대상 학생들은 운동 대상자가 된다고요. 건강 대한민국 파이팅! 하고 구호도 외쳐주시면서 저에게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유한이는 5등급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아까 4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한 등급만 넘기면 기초 체력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우아조 조카들 아주 체력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1575님, 고3 호수 휴게소 소원의 언덕입니다. 아, 휴게소의 소원의 언덕이라고 있어요. 휴게소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소원이 하나씩 늘어가는 게 좋으네요. 모든 소원들 이루어지시길 응원합니다. 하고 그 사진을 보내주셨거든요. 아, 저 멀리 그 약간 그 휴게소 언덕대기에 펜스가 있는데 어머 그 펜스마다 기다란 색색의 종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멀리서 보면 얼핏 망국기 생각도 나고 아니면 그 예전에 그 당산나무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정말 사람들의 소원이 타닥타닥타닥 다 붙어있는 그 언덕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소원의 언덕, 소원이 머무는 언덕입니다 하고 이렇게 배너로 소개도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소원이 많아요. 우리 모두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겠죠. 백이명님 신청곡 됐습니다.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언제나 함께
11: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문득 생각난 노래 있으신가요? 입에서 맴맴 도는 노래, 전곡 듣고 싶은 그 노래 신청하세요. 2부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1부 끝곡으로 잉크의 그래 이젠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충청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립니다. 앞서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출근하실 때 속도 충분히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도 구리 방향 성산대교 연결로 부근에서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노후지 분기점 부근인데요. 5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여파로 계양나들목부터 4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한산 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완료됐는데 아직 부근으로 2km 정도 더디게 지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화서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합니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인데요. 지금 1, 2차로 2개 차로가 모두 막혀 있어서 화서 휴게소부터 차량들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1: 북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북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날 따라 춤을 춰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입니다. 여름날의 추억 하면 바다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 이것을 몸에 끼고 떠 있기도 합니다. 수영할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통 타이어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뭘까요? 1번 튜브, 2번 글러브, 3번 하이파이브.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더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물놀이 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타이어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튜브, 2번 글러브, 3번 하이파이브. 음악 듣는 동안 받겠습니다.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자, 따라해 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 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 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 관리.
5: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8: 핏.
7: 눈 뜨자마자
8: 핏.
7: 아이와 함께
8: 핏.
7: 식사 전에
8: 핏.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바다에서 물놀이 할 때 몸에 끼고 떠있는 이것. 오늘의 정답 1번 튜브죠. 장미애님 1번 튜브 정답 보내주셨고요. 6318님 1번 튜브. 요즘은 화려하게 홍학 튜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 주목 다 받을까봐 사용하지는 못하겠어요. 왜요? 좀 즐기시죠. 이숙자님 1번 튜브. 저희 엄마는 주부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참 그런 발음들 많잖아요. 트레이닝복도 원래 트리닝, 뭐 우리 트라이 해본다도 트라이 해본다. 어릴 때는 트리도 추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만의 발음이 있는 것이죠. 엄경미님 1번 튜브. 들어는 갔는데 뚱뚱해서 뺄 때 쓸려요. 물속에서 빼시면 되지 않나요? 4612님 1번 튜브. 굳이 튜브를 안 껴도 자체 뱃살 튜브가 우리 다 있지 않나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김진서님 1번 튜브. 튜브 타고 물놀이하면 너무 재밌어서 손발 쪼글쪼글해지는 것도 모르고 노는데요. 또 튜브 타고 놀고프네요. 아우 또 내년 여름이 있잖아요. 3312님 지금은 사춘기라 절대 안 따라가려 하지만 어릴 적 계곡과 바다에서 튜브 태우고 딸내미와 휴가를 보냈던 그 날들이 그립습니다. 1번 튜브 하고 보내주셨네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6474님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이주형이에요. 제가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마음이 정말 포근해지고 이 한여름에도 씩씩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잡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사연을, 이렇게 귀여운 사연을 보내줬어요. 아 근데 초등학생 맞아요? 와 이렇게 말을 예쁘게 적어서 보내주다니 정말 정말 고마워요. 아, 우리 우아조 가족을 우왕이로 명명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우왕이 이주영님, 6474님 참 잘 어울리죠? 아, 뿌듯하네요. 학교생활 즐겁게 해요. 여름뿐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함께해요. 윤건, 이효리의 이뻐요, 키키의 포포 뉴에라 함께 들어요.

케이키의 포로포 뉴에라. 그 이전에 들으신 곡은 윤건 이효리의 이뻐요였습니다. 902사님, 비는 오지 않지만 날씨는 흐릿하네요. 풀벌레들의 합창이 아침에도 이어지는 게 가을을 마구마구

알리는 듯요. 오랜 휴직 끝내고 드디어 아침에 출근하게 되었어요. 20분 정도 걸어서 출근하는데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네요.

시간이 오겠죠. 이혜원님, 과일 먹고 싶어서 급하게 새벽 배송으로 주문한 복숭아와 무화과가 맛있어서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들 제철 과일 챙겨 드시고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하셨나요? 맞아요. 요즘 특히 그 무화과 제철이 시작돼가지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0806님, 새벽 청과에서 포도 한 박스 사들고 집에 오는 길입니다. 비닐 사이로 달콤한 향이 올라오네요. 여름 과일을 보내고 가을을 맞는 기분입니다. 하고 아, 이렇게 과일로 계절을 즐기고 계시네요, 여러분. 과일도 좋고요. 커피도 드시고 노래도 듣는 시간. 오늘 꼭 이 노래 0996님 신청곡 먼저 들어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7834님 신청곡입니다.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

너와는 다르게 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0: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1: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카페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오늘은 선착순으로 20분 뽑을게요. 스릴 넘치죠 여러분? 지금부터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띄어쓰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가수 이름도 적으실 필요 없어요. 지금 들려드리는 노래 제목 총 18글자인데요. 노래 제목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선착순 20분에게 커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1061,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준비되셨으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노래 나갑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스릴 넘치는 선착순 퀴즈. 아, 잔잔한 노래에 비해서 굉장히 듣는 순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쫄깃쫄깃하네요. 방금 들은 노래 제목은 뭘까요? 정답은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김성호의 노래였죠. 제일 먼저 정답 보내주신 7722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26초 만에 보내주셨어요. 첫 음만 들려주고 노래 제목 맞히는 게임 있었잖아요. 거의 그 속도 아닌가요? 첫 음 듣고 바로 문자로 보내주신, 야, 대단하십니다. 7722님. 이분 포함해서 선착순 20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정말 역시나 아까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있습니까를 있나요?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쓰신 분도 많으시고, 또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인데 마셔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한 글자로 틀리신 분들 정말 많네요. 아, 도경택님 포기. 아, 이렇게 너무 빨리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장숙자님 몰라요 제목. 하지만 노래는 즐기셨겠죠? 9497님은 최성호의 회상이라고. 아, 김성호의 회상. 심지어 18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축약해가지고 보내주셨네요. 9497님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노래 들으세요. Y의 운명. 신의 오늘도 응원할게. 박선미님 신청곡이에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7011님이 경아님 우화조 청취자 애칭을 우왕이로 한다는 건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우왕이 여러분, 우왕이 7011님. 갑자기 우왕이 그러면 제 자신이 듣는 분들이 좀 자기가 이렇게 귀여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왕. 이사사님, 큰딸 어제 계약했는데 야구장

아르바이트 같더라고요. 쉬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 칭찬해주고 싶네요. 하고 마음 전하셨어요. 장수환님, 사골국 데우면서 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어요. 요거는 자리만 잠시라도 뜨면 훅 끓어 넘치더라고요. 더운데 계속 그 앞을 지키셔야 하나요? 이거 방법 없나요? 안 끓어 넘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나? 그리고 희한하게 앞에서 끓어 넘칠 것 같아서 보고 있을 때는 괜찮다가 꼭 잠깐 눈 돌리면 그 순간에 꼭 끓어 넘치고, 아,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김우현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경아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울산으로 출장 가고 있습니다. KTX 열차 창가에 보이는 풍경과 빗물이 예쁘네요. 왠지 여행 가는 기분입니다. 여행 가고 싶은 가을이네요. 남부지형은 그비 예보가 있던데 가는 길비 내리는 풍경 보고 계신가 봐요. 여행 같은 출장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신청곡 이어듣죠? 647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싸이의 연예인. 이어서 장미애님 신청곡입니다. 코요태 순정.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KBS E-Radio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E-Radio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다나 위너의 Conquest of Paradis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으로 출근길 정체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에서 원효대교 쪽인데요. 2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지나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합니다. 이 두 구간 영향받아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양화에서 성산대교 쪽으로도 사고 처리 중인데요. 4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부근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하남분기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입로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화선아들목에선 약 1시간 30분 전쯤 화물차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처리 작업 이어지면서 화서유계소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흥, 여러분의 야성, 여러분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0: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허리가 아픈 거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증상이죠. 이럴 때 의사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 자세로 오래 있지 마세요. 하나의 자세를 오래 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근육의 피로와 긴장이 더해집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고민을 너무 오래 붙잡으면 별것 아닌 고민이 더 무겁게 마음을 누르고요. 오히려 생각의 흐름을 막아서 몸도 마음도 피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턴 자세를 바꾸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면서 긴장을 풀어보시죠.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